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for today. There's a reason for it, because there is a lot to cover. Let me put it that way.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유독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죠. I think we talked quite a bit about bass on this segment. 하지만 오늘 역시 베이스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So I continue that today on this segment. 베이스를 치는 주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손을 어떻게 치는 것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건데요. So, where you play bass depends on how you play your right hand.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왔는데, I know it's not bass guitar, right? 그래서, 기타로서 이제 이 흉내를 내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소리가. So, right hand는 이제, 이 스트링을 픽하는 이 이렇게 건드리는 이 스트링이죠. I think if you are on 보이는 라디오, I think you can kind of see that, right?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finger style, finger picking입니다. So your right hand, 이 검지 중지로 이제 줄을 번갈아서 뜯는 거죠. So alternate picking between index finger and middle finger.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베이스 치는 거 보시면은 아 저렇게 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I think most common form of playing bass that you see bass is the showing.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검지 이렇게 검지 그 다음에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흔한 스타일이죠. finger style, finger plucking sty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slap. 이게 slap은 뭐냐면은 엄지로 줄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로 줄을 이 뜯는 거예요. 그래서 so slap and pop이라고 하는데 slapping the strings with the thumb like this. 이렇게 근데 이건 어쿠스틱 기타라서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땅땅. 그 다음에 팝핑은 이렇게 이 뜯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t goes like 땅땅.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So it gives you that very percussive sound. 이제 퍼커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주법이죠. 70년대, 60년대 funk, and you hear a lot of those slap and pop in the Red Hot Chili Peppers music. 그러니까 쿵딱 쿵딱 몽. 죄송합니다. 이 기타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또 흔한 스타일은 뭐냐면 엄지 피킹이라고 하는데 thumb picking. So 아까 첫 번째는 검지하고 이제 중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thumb picking은 엄지로만 줄을 튕깁니다. So plucking with the thumb for very softer and rounder tone. 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crispy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thumb picking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죠? And also, three finger 주법이라고 있는데 기타에서도 쓰이는 주법인데 three finger means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위해서 아주 빠른 템포 당드라 당드라 당드라 이렇게 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So three finger plucking is using index, middle, and ring finger. 그래서 세 개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빠른 연주를 해야 될 때 이 three finger 주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법인데 뭐냐면은 피크 주법입니다. 피크는 기타 칠 때 you know that little plastic thing that you see, right? 그 피크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줄을 튕기는 건데 제가 지금 피크가 여기 없어가지고 이게 피크라고 하면은 피크를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튕기는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줄을 튕기는 건데
I guess the advantage is that 피크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And just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very different, very sharper tone, very crispy tone.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것보다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긁는 게 훨씬 더 crispy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크 주법을 사용한 곡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I came across this video and 와 정말 피킹 베이스가 너무 멋진 연주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연주였는데 클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볼게요.

So very groovy. 하지만 굉장히 또 크리스피한 날카로운 사운드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죠? That's you know what the pick bass can do. 픽으로 베이스 치면은 이런 근데 상당히 그루브도 있고요. 멋진 그런 다양한 톤이 나오죠. 그래서 you know if you are a bass purist 가끔은 이제 픽으로 치는 것을 굉장히 좀 비난하고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합니다. There's some bass purist looking down on playing with a pick.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무조건 연주해야 되는 거야. 피크 도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이긴 한데 I think you will find people like that. But I think to me, pick bass has to be one of the arsenals that you need to carry.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픽 베이스 명곡들을 준비했는데 and there are many actually masterpiece song that features a pick bass. 어떤 베이시스트가 이 곡이 뭘까요? 하고 이제 연주를 해준 사운드 샘플이 있어요. 클립이 있는데 한번 이 클립 12초짜리인데 들어보시고 어떤 곡일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Yes. 딴다다단딴다다. 음을 잘못 잡았는데. 핑크 플로이드의 Money라는 곡이죠. 정말 이 픽 베이스로 할수 있는 이 곡은 물론 그냥 finger bass로도 할수 있습니다. But I guess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just very different.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곡, 핑크 플로이드의 곡입니다. Money.

0: certainly was in the right.
1: I don't know, I was really drunk at the time. He just told me it was in Hurricanes at number 2. He was asking why it wasn't coming up on 3011. So after yelling and screaming and telling him why it wasn't coming up on 3011,
2: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a little head start for our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covering a pick bass. Did you enjoy that, right? That crispiness. Yes, I think you noticed that, right? 보글님께서도 바삭하다, 바삭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that crispiness that you can get from the pick bass, it really shows in a song. 왜냐면 이제 베이스가 이 전체 악기랑 같이 묻히면요, sometimes it loses its sharpness, 뭔가 이 전체 밴드와 어우러지면은 그 베이스의 톤이 좀 뭐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but if you use a pick to play the bass, that sharpness, the crispiness kind of still kind of prevails in the midst of heavy band sound. Wisdom님께서도 저도 피크로 치는 베이스 안 좋아하는데 왜 좋죠? I think there is a stereotype about pick bass. 왜냐하면 이제 원래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a traditionalist, I think, want to see a bass played on with the fingers. 근데 이 보통 pick bass를 주로 많이 쓰는 장르가 이 펑크, 팝 펑크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 using a pick. 왜냐면 펑크는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쳐야 되는데 이 fingering으로는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it's safe to say that it is easier to play bass with pick. 왜냐면 finger로 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pick로 치면은 쉬울 수가 있거든요. For example, 이 아주 빨리 쳐야 되는데 뭐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이런 쳐야 돼,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못 쳐요. 굉장히 빨리 쳐야 된단 말이에요. Even using the three fingers 안 되죠. 근데 피크를 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That's why, you know,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the pick to play the song. 물론 뭐 이 메탈리카의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는 피크 없이도 그 똑같은 스피드로 칠 수 있습니다만, you see bassists from like a Metallica matching that kind of speed with his fingers only. But the sample of the pick bass that I had you listen to earlier, it just has a very cool groove to it,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곡을 준비했는데 이 샘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이 곡을 들으니까 또 아이스큐브가, 바닐라 아이스가, 아이스큐브가 아니죠. 바닐라 아이스가 또 생각이 나는데, The Under Pressure. 이제 약간 이 곡의 샘플은 좀 무디게 좀친게 맞긴 한데, It was definitely played as a pick bass on the original Queen version as well. 한번 들어보실까요? Queen입니다. Under Pressure.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a big fan of bassist Marcus Miller. I don't know a lot about music, but I really love the bass as an instrument. And thank you as always introducing me to great music and sharing your knowledge with us. My pleasure. I think by talking about these kind of things, you know, instrument specific focus when you listen to songs, I think it just makes it a more pleasant experience, more fun experience, I think. 마커스 밀러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주법을 섭렵하신 분이지만 특히나 slap and pop, you know, like 이거 죄송합니다. slap and pop의 정말 이 마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3998님서에서 피킹을 해서 연주하는 악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지만 시연해 주신 것처럼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뭔가 쉽다. 쉬운 건 아니지만 표현의 한계네요. 슬랩이나 핑거링이 익숙한 악기니까요. Right. I think people do generally have preconception that bass is to play with the fingers. 그죠?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이제 피킹을 통해서 들려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톤과 표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You know, just having something more extra that you can show as a bassist, right? With that extra crispiness and the sharper edges to your playing. 그 다음 곡은요. 먼저 한번 유명한 곡인데 감독님 먼저 한번 이 깔아 주시겠어요? F. 네. 그 이 곡은 잘 들어보시면 약간의 이펙트가 들어간 피크 베이스입니다. 피크 베이스인데 뭔가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곡인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So it's a bass riff of Immigrant Song by Led Zeppelin. Thing about this song is it's same as a guitar riff. Guitar riff하고 이 bass riff가 똑같은 연주인데요. This kind of riff you will have very hard time playing with your fingers only. 이런 곡은 정말 이 fingering으로만 굉장히 이 성취하기는 힘든 연주인 게 일단 이 줄을 뛰어넘어야 되는 연주가 굉장히 많고 and that edginess, that crispiness that you get 정말 이 피크를 꼭 써야 되는 곡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볼까요? Led Zeppelin입니다. Immigrant Song.

0: That was Immigrant Song and also a song by Arctic Monkeys, Crying Lightning.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trokes, Reptilia, all featuring a pick bass sound.
1: 3998님, 헬스장 파워업 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For sure, I think it would definitely give you some energy and power to lift heavier stuff.
1: 마지막 곡 전에 약간 보너스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you know those really speedy bassline. 이제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제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it sounds like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you know, it's usually only achievable by using the pick. Those triplets, 3 연음 이렇게 계속 연주해야 되는 단다라 단다라 단다라 빨리 해야 되는 연주인데, 그런 연주를 손가락으로 그냥 연주하는 그런 베이시스트도 있었는데, 80년대 유명 밴드죠. 아이언 메이든의 저 트루퍼이라는 곡인데 한번 밑에서 들려주시죠, 감독님.
0: If you are a fan of 80s heavy metal music, you probably have heard a lot of Iron Maiden song, and they feature a lot of those dangdara bass. But the thing about this bassist is that he plays with his finger.
1: 한번 들어보시죠.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your Saturday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Many talented musicians wear many hats, singer, songwriter, lyricist, producer, and so much more. But sometimes what makes a person truly interesting isn't how many hats they wear, it's how they make each one unmistakably their own. Our guest today, Cho Dong-hee, comes from what you might call musical royalty, a family filled with extraordinary talent and an incredible musical legacy. That alone could be a lot to live up to, yet rather than simply standing in the light of that legacy, she has created a light of her own through her voice, her words, and her own unique musical sensibility. Let's meet today's special guest, Cho Dong-hee. Hello,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Wow.
1: It's an honor to invite a musical royalty.
4: Thank you.
1: 너무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오랫동안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finally we have her here. 너무 아침 일찍이 아니시길 바라면서요.
4: 저 일찍 일어납니다.
1: Oh, really? Okay. 네.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세요?
4: 7시. 식물 물 줘야 돼가지고요.
1: Right. We'll actually get to talk about a little bit later. 아까 잠깐 이제 리허설 해주셨는데 you sound fine. 정말 뭐 전혀 뭐 방금 일어난 기색이 없으신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looking forward to that live performance. 제가 인트로로 네. 특별히 준비한 음악 혹시
4: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새 네. 버전으로 제가 만든 라디오라는
1: 라디오 80이라는 네. 곡. 제가 굉장히 오래 찾아서 어떤 인트로 곡을 틀어야 될까 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굉장히 근데 앞에 라디오 막 찌찍찍 소리 네, 나잖아요. 네, 네. It's perfect for the show. 그래서 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조동희 씨를 소개할 때 따라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 wearing many hats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는데 딱 그거에 어울리는 그런 네. 분이십니다. Lyricist, a songwriter, producer, a mother of mother. three children.
4: Yes.
1: Yes. 진짜.
4: Twins.
1: Twins. Yeah. 그러니까 두 명은 아드님은 네. twins and a daughter. Wow, that is quite a handful.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what would be the word to introduce yourself? 어떤 식으로 본인 소개를 하고 싶으실까요?
4: 저는 요즘에는 식집사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1: 식집사.
4: Green finger.
1: green finger. 네.
4: 근데, 식물을 돌보는 거에 제가 요새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식물을 돌보다 보면 글감이 많이 생기고, 아하. 영감을 많이 받고.
1: So taking care of plants, 영어로,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4: Plant 아닐 것 같은데.
1: Plant specialist,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 식물 관리하는 일 네. 굉장히 매진하고 네, 계신데, 네. so everything else is all kind of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네. 다른 건 다 네. 이제 파트타임이신가요?
4: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걸 정답은 제가 정했어요. 처음 작사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 영화 음악도 하고 뭐 yes. 하지만은 결국에 나한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지 생각을 했을 때 작사가 제일 재밌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작사할 때가 제일 설레고 재밌어요. 제 것일 때도 또 남의 작품을 쓸 때도
1: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I was just having so much hard time while interviewing, preparing the question.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Do you feel like you have done a lot? 본인이 생각해도 와, 참 나는 물론 작사가

0: 작가로서 이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계시지만, 와, 나는 참 많은 일을 했다.
1: 네, 많은 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갓생 살았다고 놀려요.
0: 갓생.
1: 갓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번산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근데 그 열심히 사는 데는 열정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었어야 해서도 있어요.
0: She
1: 근데 그게
0: has,
1: 결국에는 저한테 동력이 됐지만.
0: she had lived her life to the fullest. 그런 표현이 있죠. Living life to the fullest, and she has done that for sure. 하지만 또 아이의 엄마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요즘에는 자녀가 셋이라고 하면은 그냥 that means you're patriot, 이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성인이,
1: 성인 됐어요. 대학교
0: 그죠?
1: 1, 2, 3학년.
0: 와, 1, 2, 3.
1: 막내가
0: 그것도
1: 한번더
0: 연년생인가요?
1: 반수를 해서
0: 아,
1: 쌍둥이지만 1학년,
0: I
1: 형이
0: see.
1: 2학년 이렇게
0: Then,
1: 됐습니다.
0: you have nothing else left to do then. 그냥 뭐 이제 알아서 다, 할
1: 맞아요.
0: 그런
1: 이제
0: 나이가
1: 곧 군대
0: 되었네요.
1: 갑니다.
0: 아, 쌍둥이가 같이 군대 가나요?
1: 아니요, 첫 형이 먼저 가고 이번 달에 동생은 이제 겨울에 간다고 해요. 마음이
0: 그렇군요.
1: 아파요.
0: 모멘트네요. 작사가로서의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I want to talk about her career as a lyricist because that's how you got started in the music industry. 처음에 이제 작사로 데뷔를 하신 거죠. 그죠?
1: 맞습니다.
0: May I ask what year you made a debut?
1: 실은 그 등록은 95년도에 조규찬 씨 1집으로 등록을 했지만 그 전에 김정민 씨 1집에
0: 슬픈 언약식 김정민 씨요.
1: 이제
0: 이제
1: 그분의
0: 뭐죠?
1: 1집에 동네 오빠들의 권유로, 심지어 하나음악 저희 가족 권유가 전혀 아니고 동네에서 너잘 쓰는데 이러면서 한번 써볼래 하면서 김정민 1집에 이제 처음으로 박근태 작곡 제 작사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첫 작곡 저도 첫 작사
0: 저
1: 그렇게
0: 박근태 is
1: 해서
0: very famous composer.
1: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박근태랑 저랑. 그래서
0: 그러니까 두분다 거의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단계였던
1: 첫 곡, 첫
0: 거죠.
1: 작사. 그래서 친한 친구죠. 지금도 이제 잘 지내는데.
0: So 김정민 is that your 동네 오빠? 김정민 씨는 동네 오빠는 아니고 이제
1: 그
0: 그,
1: 구.
0: 같은 구.
1: 동네 오빠들이
0: Same district.
1: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앨범을 낼 것이다 이러면서
0: 그렇군요. 혹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셨던 건 아니고
1: 아니에요. 그래서
0: 됐어.
1: 썼었고 그 1집에 나레이션 온 김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0: 그쵸.
1: 녹음실 온 김에
0: 그쵸. 온 김에 뭐
1: 뭐
0: 이제
1: 해라
0: 코러스
1: 기타쳐라
0: 하고
1: 온 김에 코러스를 온 김에 나레이션 한번 해라 그래서 김정민 씨 1집에 아주 아주 오글오글한 나레이션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접니다.
0: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파묘가 돼가지고 최근에 유튜브에 누가 올리셔가지고
0: 파묘라뇨? 이게 굉장히 좋은 언커버라고 하죠. You made a debut in 1995. 근데 amazing thing is, you wrote lyrics to this song in 1997. 근데 97년에 발표하신 게 바로 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인데요. So in 2 years, made a huge leap.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불리는 it's steady seller, maybe an understatement even. 굉장히 많이 불리는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이 처음 태어났는지 굉장히
1: 이
0: 궁금합니다.
1: 곡이 이제 하나음악이 한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막 이런 조금 어려움 속에서 장패순 언니의 5집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박용준 피아니스트랑 항상 작업을 했는데 이 오빠가 이승환 씨 공연으로 미국에 가 있어서 기타 곡을 써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조동익 오빠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랬는데 작사를 필순이 언니가 몇번 썼었나 봐요. 근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다가 저한테 너 이거 한번 써봐. 이러고
0: I see.
1: 왔는데 저는 그 곡이 저한테 딱 맞았는지 난 1시간 그한번 했었어요.
0: I guess that's what happens, you know. 뭔가 이렇게 잘될 거면 그냥
1: 맞아요.
0: 슬그르륵 이렇게.
1: 그래서
0: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1: 그래서
0: 주위에서.
1: 그래서 가지고 녹음실로 갔어요. 녹음실 막 녹음 잡아져 있고 이래서 그랬더니 보더니 뭐 이래서 다시 써올까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0: Who said
1: 바로
0: that? 장필순
1: 동익이
0: 씨가.
1: 오빠가
0: 오빠
1: 그래가지고
0: 앞에서.
1: 바로 빨리 녹음해 이래서 바로 녹음을 그때 했어요
0: 오케이.
1: 그날
0: Imagining Mr. 조동익 said,
1: "그랬어요."
0: It's so good, man.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Some name dropping here. 박용준 씨는 he is the other half member of the classic. 요즘에 이제 김광진 씨와

0: 거기에 이제 음절을 붙여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하죠.
1: 아.
0: 그 작업이 저한테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 그 내용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실 것 같진 않아요. I guess sometimes you receive a negative feedback.
0: 오빠가요?
1: 아까는 하,
0: 아,
1: 이랬는데 오빠께서
0: 그럼요, 무서워요.
1: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의 예를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제가 이제 처음 작사를 하다가 나는 사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써서 가져와라. 너 그렇게 말로만 하다가, 뭐, 저번에도 한다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와, 아직,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곡을 쓰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좀 아프게 말할 때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1: 굉장히 푸시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0: 네.
1: So
0: 요즘에도
1: he
0: 뭐 그런 게 있죠.
1: gave you some push in terms of, establishing yourself as a singer-songwriter. 이제 작성하다가 이제 언제 너
0: 할
1: 싱어송라이터
0: 거야.
1: 될 거야? 이렇게 자극을 하셨군요. 와, what a brother, 진짜
0: 말은
1: 멋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그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0: 아,
1: 좋겠는데요.
0: 네.
1: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곡인데, just letting you know that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so just give her some space. 저희 큐티님들도 하나둘씩 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상민님께서도 조동희님 반갑습니다, 제니님,
0: 반갑습니다.
1: 위즈덤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는데 에이미님도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which was released in 1997, and 조동희 is one of the biggest, I guess, hit as a lyricist, 그죠? 근데 또 작사가께서 부르시는 장필순 씨의 원곡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ake it away.

0: 맞습니다. 예. Yeah. 오.
1: 제 리액션 줘도 될까요?
0: 네.
1: 쑥.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제니님께서는 제목부터 탁월한 명곡,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I guess just the title says a lot about this song. 그리고 필님께서는 Amazing Sister, 명곡 뒤에는 역시 뛰어난 원작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베스킨님께서도 일하다가 조동희님 배로 잠깐 왔습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는 조동희님 얼굴을 처음 보는데 엄청난 미인이시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와, 엄마 복숭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윌스탑님께서도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요. 진짜 멋진 남매들 분들 덕에 제 학창 시절도 아름다웠어요. 아, 라고 이렇게. That says a lot actually about the family. 근데 장필순 씨 원곡 We're so familiar with the original version by 장필순 of course. 근데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죠? Do you hear that a lot? Sometimes?
0: 말하듯이 부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서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말아. 저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준 씨는 제 1집 프로듀서였는데 제가 뭐 약간 옛날 버릇이 나와서 뭐 지르기라도 한다? 뭐 아니면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쓱 와가지고 말하라니까요, 노래를 해. 그러니까 말하듯이 부른다라는 게 사실은 소리를 내지 않, 말하라는 아니고 좀 더 편하게 감정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1: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근데 그 필순이 언니 저 펜타포트에서 락커로 변신해서 막 엄청 요새는 샤우팅하고 계십니다.
1: But speaking of a rocker,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You were once a vocalist for a rock band. Actually, we'll get to that just a bit. 근데 작사가들이 본인의 곡들을 이렇게 보통 부르지는 않잖아요. You know, lyrics is don't sing their song.
0: 예,
1: 그죠?
0: 예,
1: 근데 이 곡을 부르실 때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원곡이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0: 내 자식 보러 한번 간 기분. 아. 예, 네, 근데 어쨌든 자기들만의 사연이 있잖아요. 거의 진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은 허구를 쓰기도 하지만, 상상 속에서라도 내 얘기고, 내 아이 같은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진짜 이렇게 드러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제가 들었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윤선. 네. 님한테 드렸던 어린물 곡에도 제가 다시 제 앨범에 실었었어요.
1: 아하, 오케이. 그렇군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Do you get that a lot? Like when people ask, 이게 true story인지.
0: 네, 맞아요.
1: 그런 질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0: 말하기 싫어요.
1: 그렇죠. 그런 거 왜 물어봐. It's an art form. Just don't ask. 그냥.
0: 그거 있잖아요. 사랑 노래 부르면 네. 어느 남자니.
1: 그러니까요. 그 백스토리를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네, 그렇죠. 게 참.
0: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안 하는 것이 그 가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너무 강조되면 그 가수가 그 가수의 감정으로 부르는데.
1: 네. 그렇죠. 네,
0: 그런 생각이 좀
1: 들어요. 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질문을 드릴 텐데, because you are doing a lot of things, you know, in addition to writing lyrics yourself, you're also teaching lyrics to students. 그 얘기 좀 이따 할 얘긴데요. Speaking of being a rock vocal, 제가 굉장히 즐겨 듣던 노래이고, it's one of the bands that I really love because 왜냐면 I'm a huge fan of 신윤철 기타리스트. 근데 신윤철 씨와 같이 이 원더버드의 보컬리스트이셨다는 것을 제가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0: As
1: I was preparing for the question, 근데 원더버드는 이제 고구마 씨나 또 이제 박현준 씨 이렇게
0: 손경호,
1: 네 손경호 드러머. 근데 어떻게 처음에 그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0: 아, 맨 처음에 그 가사를 부탁했어요. 원더바드 1집에 고구마 씨가 이제 보컬이었을 때 그래서 가사를 부탁 신유천 씨가 가사를 부탁해서 노래하지 않는 새라는 노래 그 가사를 써서 드렸고 그랬을 때 거기 프로듀서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아 동희가 공연할 때 동해가 게스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가지고 노래를 처음으로 언더버드의 게스트로 한번 했었죠.
1: I see.
0: 그러다가 언더버드가 이제 약간 1집이 이제 멤버들이 이제 다른 네. 앨범을 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언더버드 2 2집의 보컬로 저는 그때 이제 독집을 내려고 솔로를 내려고 노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제 데모를 듣고 언더버드 2집에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아, 예, 같이 하게 됐죠.
1: 그렇죠. 처음에 이제 게스트로 네. 이제 하셨다가 이제 보컬 메인 네. 보컬이 되셨는데 That's a beautiful story for a lot of people.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인데 이 차가운 달이라는 곡이거든요. It's a wonderful song. 진짜 Cold Moon. 이 곡에 이제 작사까지 담당하셨죠. 그렇죠?
0: 이거는 저희가 곡 썼어요.
1: 아 곡을 그러니까 쓰셨.
0: 반을 아, 제 작사 작곡을. 아하. 그러니까 제가 거의 어찌 보면은 처음. 만든 곡들이죠.
1: 아하.
0: 그 곡들이 네 개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이 제가 쓴 곡인데 아. 이 곡이 타이틀곡이 돼가지고
1: 너무 좋아요.
0: 미안했죠.
1: It's a fabulous song. 그럼 한번 들어보죠. 네. This is a same 조동희 okay. 같은 분이신데 원더버드 시절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달.

0: 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I'm your PD, DJ EQ. Our special interview guest, 조동희님, is with us today.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에이미님께서도 저도 일하다가 조동희님 오셔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노래하실 때 I think you have a voice that really make people concentrate.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하는 그런 게
1: 안 들려서 그런가요?
0: 뭐라 그런 거야? 이렇게 볼륨이 작아서. 아, 너무 또 겸손하시고. 제니님께서도 말하듯이 노래하시는 모습도 딸도 숨죽여서 같이 보았네요. 라고 이렇게. 정말 차가운 달 아래 연주하고 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감상평을 주셨습니다. 와. 위즈덤님께서는 홍콩 배우 같으신이라고 하면서 저희 그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원더버드 시절의 사진. 와, 약간 지금이랑 또 완전 다르죠. 또.
1: 저 때 또 시니컬했어요, 제가.
0: 와, 완전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1: 성격도 좀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 있었고.
0: 아, 그러시구나. 네,
1: 좀 많이 변한 거예요.
0: 네, 그러시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한참 20년도 넘었을 때니까요, 지금부터.
1: 그렇죠. 25년도 더 됐을 거예요. 26년 전.
0: 네네. I mentioned that, 본인의 이제 곡만 작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1: 네네.
0: 근데 30년 넘게 작사가로 활동하셨는데 네. Just to name a few, 뭐 The Classic, Shiny On You, 정승환, 잔나비, 최정훈, 이효리, SES, 조규찬 정말 많은 분들의 곡을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생들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쵸.
0: 가사 어떻게 쓰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What kind of question do you get the most often from your students?
1: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 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0: That's the most difficult question.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 어디에서든 받아야지.
0: 와. Even the smallest thing that you see every day. 매일같이 보는 거를 통해서라도
1: 네,
0: 받아야 된다.
1: 네. 그래서 수업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무엇을 보든 써. 너 그럼 오늘 이거 보고 써. 이 식물 보고 써봐.
0: 아하.
1: 이 마이크 보고 써봐. 무엇을 보든 거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그렇군요.
1: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약간 소규모로 이렇게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 어떤 수업을 듣는 목적이라고 그럴까? What are their objective of listening to your class?
1: 다 다른데요. 네. 정말 작사가가 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쓰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치유를 소개받았는데 여기가 약간 치유센터 같은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오신 분들도 꽤나 많고.
0: 약간 힐링 클래스군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 치유 센터 같다고도 표현했어요.
0: 아, just cures everything. 이거는 밝히면 안 되는데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도 스튜던트라고 들으셨어요.
1: 그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0: 아,
1: 이
0: 그래요?
1: 얘가 그래서 본부장님이 SNS에 여기 무슨 치유 센터 같은
0: 아하,
1: 그런 곳 같다라고 올렸더니 이제 후배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0: 네. 네. 그럼 저희 본부장님 can you rate his potential as a lyricist? 저희 본부장님의 작사가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1부터 10으로 보신다면 10이 최고고.
1: 8,
0: 죄송합니다.
1: 8.
0: 8. 네. 데뷔하셔야겠네요. He's got to make a debut.
1: 화자니까요. 본부장님. 아니, 근데 정말 잘 쓰세요. 그리고 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직도
0: 그래요?
1: 기억나는 어떤 글들도 있고 반장님이셨어요.
0: 와우. 이 본부장님 이후에 커리어가 보이는데요.
1: 네, 네,
0: 와우. 됐어. 이따 지금 아까 계셨는데 지금 다시 안 계시는데 I'll tell him about that.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곡들 이제 작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I guess 이제 내가 내 곡을 싱어송라이터로 부르고 싶다라는 as your brother 조동희님 says 언제 할 거냐고 and 결국에는 데뷔도 하셨고 and very active you know releasing your own song 본인의 곡들도 많이 하시는데 딱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야겠다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희 딸이 유치원을 갔을 때 엄마를 원래 엄마

0: 엄마 이름 먼저 쳐보거든요. 컴퓨터 배울 때. 그때 쳐보더니 집에 와서 엄마 가수였어? 엄마 음악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들도 유치원을 다니니까 다시 하세요. 정말 그래서 컨펌을
1: 아하.
0: 딸이 권유를 하였어요.
1: 아하.
0: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찍 준비를 해서 냈죠.
1: To get that kind of support from family members means a lot.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0: 맞아요.
1: 밀어주는 거는 정말 좋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곡으로 이 꽃차례라는 곡을 준비하셨는데, It's a song that we played on this show before.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신곡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곡이어서 아마 들어보신 저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2024년에 발표하셨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그 아이들만 크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20살이 될 때, 예, 썼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곧 거의 20살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할 때쯤 아, 네, 지난 20년을 반추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어떻게 지냈지? 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꽃차,
1: 아하.
0: 나의 꽃차례, 나의 꽃이 피어나고 있어. 전쟁터에서 시를 쓴다. 왜냐하면 가수 하림 씨가 라디오에서 이제 제가 나갔을 때, 누나는 거의 종군 가수네요.
1: 아하.
0: 거의 집에서 어떻게 가사를 쓰고 음악을 하나요? 이렇게
1: 그렇죠.
0: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웃겼고. 아, 그렇지.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와중에도 글을 썼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1: 그런 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Raising three kids and still write lyrics. 왜냐면 그
0: 맞아요.
1: 감성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raise하는 감성과
0: 맞아요.
1: 나의 외로움이 그 감성을
0: 애들
1: 오버랩할 수
0: 자면.
1: 없잖아요.
0: 애들 자면 이제 그때부터 출근 느낌?
1: And then when as soon as you get into sleep, you get into the 나의 외로움이
0: 아,
1: mood, right?
0: 맞아요.
1: 그러면 그 꽃차례라는 게 이제 꽃의 차례, 꽃의 시간이라는 그런
0: 꽃이 이제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여름꽃, 뭐 봄꽃, 가을꽃 있듯이 심지어는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른데 사람은 어떻겠니? 하면서 제가 저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거죠. 꽃이 또 피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의 꽃이 지금일 수도 있고
1: 아하.
0: 앞으로 올 거고.
1: I see. Time to bloom, I guess, for sure. 좋습니다. 이번 곡은 이제 백킹 트랙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this is 조동희, live from the studio, 꽃차례.

0: 맞습니다.
1: 예스. 감독님, 이 제가 준비한 빵빠레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이거. 아, 죄송해요. 이런 분위기 빵빠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 너무 박수를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랑은 안 맞는 빵빠레였는데 제 마음은 아시겠죠.
0: 알겠습니다.
1: You know how I feel, right? 네. 정말 와. 1033님께서 쌍둥이 아드님을 포함해서 세 아이 키우시는 게 조동희님의 감수성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고 다시 활동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0: 고맙습니다.
1: 문자 주셨고요. 2021님께서 한 편의 시를 노래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저도 이 곡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가사 전문을 올려주셨는데
0: 아, 정말요?
1: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가을에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있대. 늦게 피는 것이 뒤처진 게 아니듯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사는 거야.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아마도 인터뷰를 많이 해오시면서 I'm 네. sure that you have done countless 네. interviews. 아마도 I'm not sure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but I'm not sure if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talk more about. 이게 이제 아까 로열티 패밀리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조동희 씨는 오빠 두 분, 조동진님, 그다음에 조동익님 두 분 정말 거장의 오빠를 두신 네. 그런 뮤지션이시기도 한데 어떤 집안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What was the like atmosphere like living with such a legendary brothers?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레전드는 아니셨겠지만은 어떤 분위기셨는지.
0: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1: 두 분 다
0: 동지 오빠 댁에 놀러 갔을 네. 때도 또 동희 오빠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놀다 가는. 사람들이 놀다 가는 곳? 신경 안 쓰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그 집에 항상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살고 있었어요. 그랬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무관심한 관심?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동진 오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슥 밥 먹을 때 이거 너 좋아하던 거잖아. 그 전에 제가 젓가락에 간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 I see.
0: 네, 동익 오빠도 마찬가지고.
1: Which is how his music is like. 그분의 음악이 네, 그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조언도 툭 해주시죠.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네. 시그널 OST 불렀을 때 네. 조동진 님의 데뷔곡이잖아요. 네. 그 행복한 사람 제가 30년 후에 부른 건데 그때 곡을 사주셨어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이 일생에 많지가 않습니다. 토탈 이 두 분을 합쳐도. 근데 그때 칭찬받았고 나외로움이 넓을 때 썼을 때 칭찬받았고 그리고 1집 냈을 때 동익이 네. 오빠가 네. 노래 좋다. 아하. 요 정도? 그런 정도고 그렇게 칭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없이 응원해주는 마음 같았어요.
1: That's just so warm 네. to hear. 네. 정말 네.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뭉클해지는 네. 그런 네. 대목인데요. 네. 두 분이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이신가요? 동익이 오빠,
0: 아니에요.
1: 동진이 오빠, 노전이
0: 오빠는 물 같고, 네. 동익이 오빠는 좀 숲 같다.
1: 숲 같다. 물과 숲
0: 네.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조동희님은 물과 숲 그다음에 어떤
0: 저는 저 식물?
1: 그
0: 안에 식물?
1: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Huge expectation, 네. 정말. Having two legendary brothers, you know, living up to that name.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0: 너무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동진 오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비교, 비유, 비난에 강해져.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뭐 오빠만 못하네 또는 오빠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말이 항상 있었고 잘하면 동생이니까 잘하지 못하면 동생인데 못하네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떤 기사가 있는데 진짜 작은 기내지에 몇 줄짜리였는데 네. 제 앨범을 소개하면서 조동희는 너무 큰 나무들 아래서 시들지 않고 그 옆에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나무를 심었다가 너무 좋았어요.
1: That must be quite a inspiration for you as an artist. 왜냐하면 아티스트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나만의 어떤 모습으로 내 그들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동희님은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 왜냐하면 분이 계셨으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But you have done a admirable job for sure. 그렇다면은 아, 또 이제 저희 청취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계신데 one of our cutie님, 저희 청취자님들을 cutie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귀여운 분들이셔서 one of our cutie님, wisdom님 says 한강 작가님과의 인연도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 작가께서 이제 그 조동희 씨가 출판하신 에세이 추천사를 이렇게 써 주셨는데 how did you meet?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0: 작가님이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1: 앨범도 내셨죠.
0: 그래서 푸른 곰팡이 공연 때 학전에서 시리즈 공연을 할 때 오셨어요. 지인이랑 같이 그래서 공연도 보시고 그때 인사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또 놀러 오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음악 얘기도 나누고. 이제 막 서로 좀 교류를 했고 선생 참 너무 좋은 분이다. 저 진짜 많은 자극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자극 그런 걸 받았어. 저런 어떻게 저런 맑고 깊은 분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그 오랜만에 또 뵀는데 제가 편지를 드렸죠 식물이랑 너무 좋은 나한테 영향을 줬다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1: I see. Because we've introduced her music before. 한강님의 이제 곡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을 생각하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0: 감성이 맞닿는 부분이 I see an overlap of emotions 네. Of you two. 그렇군요. 계속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As I said, you know, Miss 조동희님 is Miss 조동희님 is doing a lot of things, and one of the very interesting 네. Thing that she is really focused on these days is running a planetarium이라고 해야 되나요? Planetarium? 식물원을 운영하고 네, 계신데 네. And she's actually teaching her class at her planetarium 네, too.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식물원 요즘 식물원 어떤 곳인가요?
1: 아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사 수업을 하는 작업실이 또 필요해서 저 보통 음악 작업은 집에서 하는데 네. 수업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하는데 너무 식물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식물을 키울 만한 곳으로 테라스도 그런 데로 옮기면서. 나는 저녁에만 쓰는데 낮에 이 식물들 어쩌지? 그러면 식물을 나가서 맨날 돌봐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식물을 팔아달라 우리한테 우리가 너의 그 큐레이션 된 그거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팝업처럼 뭐 팔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예 식물원이라고 지어야겠다. 제가 채소 우주잖아요, 레이블이. Right. 우리 집안에 책상에 작은 식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식물을 또 전파하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에서 제가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식물이 주는 위안, 네, 평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입의 도파민 그런 것들을 좀 전하고 싶기도 해서 저녁엔 수업하고 뭐 이렇습니다.
0: You 재밌어요. just have so many ideas and so many inspiration. 진짜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네. 그런 어떤 열정이 있으신데 I wanted to ask you because you're running a label called the 최소 네. 우주. 네. 저는 그 레이블 이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네. 네. 너무 귀를 확 끄는 레이블 이름이군요. 최소 우주. 어떤 왜 최소 우주?
1: 최소 우주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작은 투명하고 작고 완전한 우주다. 완전함, 완벽함과는 다르잖아요. 예, 네, 완벽은 흠이 없는 상태고 완전은 온전히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온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흠을 찾게 되는데 그런 작은 우리들이 만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최소 우주라고 지었습니다.
0: 와, that is a naming done by a lyricist. 이제 작사가가 하는 네이밍은 뭔가 이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와, 오늘 정말
1: 이거 근데 어디서 네. 최소 우주라고 쓴 거 맞아요? 최소.
0: That could be your next endeavor. 식물원 옆에
1: 네, 최소 우주. 채소 가게를 열까?
0: 와, 진짜 너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네. 해서 음악 외의 얘기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Wish we have more time to talk about the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네.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This was also same 앨범 그 꽃차례가 수록된 앨범 곡이죠.
1: 네, 그 곡을 네. 제가 혼자 부른 버전이 제 네. 앨범에 있고 네. 그 크랙넛의 한경목 네. 씨하고 트윗으로
0: 캡틴 록
1: 있어서 캡틴 예. 록하고 우리 사랑 응원가 한번 만들까? 오. 그래서 제가 가사 써서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곡이 왔습니다. 오. 그래서 그 되게 일사천리로
0: Just like that.
1: 네, 이거야 하면서 사랑을 응원하자 우리 낭만을 응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낭만가라고 부르거든요.
0: Very 그러니까 딱 보면 겉에서 보면 그러니까 unlikely combination인데 굉장히 또 두 분이
1: 그리고 경록 씨한테 이렇게 불러라 했거든요. 네. 정말 잘 어울렸고 아하. 경록 씨 어머님께서 네. 조동희 씨한테 감사하다고 전달했어요. 아. 우리 아들의 이런 면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보시면은 러블리한 어떤 소년이 노래한 것처럼 네. 네.
0: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오늘, again, thank you so much for 네. being here. 아, 정말 such a 그렇죠. fun time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진짜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도 건강하시고 네. 또 맞습니다.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1: 너무 즐거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and we'll say goodbye together.
1: 네, 큐티님들 또 뵙겠습니다.
0: 큐티님들 불러주셨습니다. We leave you with 조동희 캡틴 록 연애시 러브 포엠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낭독해 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요, 그 낭독되고 있는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es,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and our special guest will deliver those lyrics in their own unique style and personality. Your mission, Morning Groovers, is to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song title. 오늘은 누가 출연을 해 주실까요? 우리 모닝그룹의 미친 섭외력. 어때요? 요즘 장난 아니죠? Well, today. Well, 이건 약간 국제적인 그런 이슈인데. A lady from North Korea. 무려 북한에서 건너오신. The name is 리군이 동무. 바구니 팀장님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So, 리군이 저랑 성이 같네요. 리군이 동무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와, 이제는 이제 하다못해는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This is like a global issue, right? You know, somebody from North Korea coming to a English radio show, Morning Groov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 이 특별한 출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et's let them read out the lyrics. 안녕하십니까? 리그니 동무 계시나요?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고조 위대하고 위대하신 썸머 동무께서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고조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힘차게 질러보시라우. 고조 내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외치란 말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냥 외쳤지만 일 없소.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조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보시라오. 자, 박자를 맞추시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동무. 동무, 고조 박자가 틀렸다네. 영어도 하신대요. 기다려보세요. Our great and mostly highly respected comrade Summer says, When you are feeling gloomy and frustrated, you must climb up a mountain and give one mouthy shout. Friend, just like me, puff out your chest and shout with all your might. I tell you, 쿵따리 샤바라 파파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수! Everybody. Big round of applause.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가사 들으셨죠?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catch that phrase while she was reading out the lyrics.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뭘까? 꽤나 북한에서도 좀 핫한 노래였나봐요. Back in the 90s and in the early 2000s.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굉장히 핫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정답이 뭘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그냥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셨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모닝그룹 어들 믿어볼게요. Let's now listen to a song.

You guys are so funny.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북조선 대표 음식 평냉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북조선에서 훌륭했던 동무들이라고. 오늘의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되셨네요. You've become the main character for today. Yeah, that was not expected. 우리 평양냉면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우는 냉면 한 조씩 하러 가실라우? 평양냉면도 북조선의 대표 음식인데 좀 땡기네요. 오늘 따라서 정답 얼마나 또 보내주시고 계실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클론의 쿵 따리샤바라야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도 남조선에는 아주 신나는 노래들이 많더라우. 클론입니다. 쿵 따리샤바라 빠빠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조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e have a lot of great songs. Cool K-pop, contemporary K-pop, old K-pop, you name it. 아주마주 many many K-pop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조선 동무들. 우리 3151 모닝그룹은 역시 글로벌 방송 모닝그룹. 이제 노스 코리아 게스트까지 모셨네요. 최고 최고. 여름에 한 번은 듣고 가야 하는 클론의 쿵 따리샤바라. Oh yeah, this is kind of like a summer like jam, isn't it? 여름에 듣기 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이 vibe 우리 같이 함께 즐겨보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이 노래 나왔을 때저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32년 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this song came out like 32 years ago?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I still remember this song because I was out in 서울대 어린이공원 with my parents when I was obviously a little kid. 근데 그때 클론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막 그래서 막 춤추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한테는 어렸을 때 클론이 뭐 지금의 에이티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돌 같은 그런 어쨌든 그룹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And the legend never dies. So yeah, here's to 클론. 클론 짱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So the answer was 쿵따리샤바라 by 클론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나고 싶죠? Yeah, you wanna carry this vibe, right? 좋아요. Let's see what DJ Ba has for us. DJ Ba, Ba, Ba, Ba, Ba, Ba. Let's get it! Oh yeah! She has another song from the 90s or the early 2000s. I'm not so sure. But anyways, this is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For some nice in-depth and also soothing music time, everyone.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그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 돌아왔어요. 노래 한 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 노래를 직접 번안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2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그님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와 그리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ve got another song for you, obviously. This time it is going to be a Korean song that was officially adapted and also performed by a foreign musician. So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see if you can guess both the artist and also the song title. I guess the song title will be the same today, so all you need to do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오늘은 노래 제목이 똑같을 거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곡 가수요. 외국이 번안했는데 어떻게 노래 제목이 똑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what kind of song that might be? I know you might be all curious, so I won't let you guys sitting there just wondering, because I will let you guys know about this song right away.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Andreas Sandlund, 사랑했지만. 이라는 곡을 들어볼 거예요. Although I love you. 사랑했지만 뭐. 그 뒤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사랑했지만 뭐 어쩌라는 거지? 헤어지자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했지만 노래 들을 건데 The song is by a foreign musician, Andreas Sandlund. 과연 원곡자가 누굴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모르시겠다면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은 참여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Before we listen to a song, just before we listen to a song, let me provide that hint for you. Because I'm a very kind angel. 저 천사같이 착한 썸머가 여러분들께 또 드리는 힌트 잘 들어보세요. So the original musician, 이 원곡 가수는요, 김 씨의 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포크 가수입니다. So think of one of Korea's most beloved folk singers who sa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이제 다시 이 노래 부르신 그분인데요. 오늘은 사랑했지만 노래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랑했지만의 원곡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BS EFM 댓글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로 남겨주세요.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우선 리메이크 먼저 들어볼까요? 번안한 버전. This is the remake version. 사랑했지만 by Andreas Sandlund.

Though I love you, what a lovely and soothing song it is. 노래 정말 감미롭고 좋지 않나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Though I love you. 과연 이 원곡자 누구게요?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although I love you.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했지만 아니겠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 한번 보내세요. 아리송 아리송 하시나요? 정답들이 정말 찔끔찔끔 왔는데 한번 그 찔끔찔끔 온 문자를 읽어볼게요. 아,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는 또 이렇게 어려운 거막 철석같이 맞춰주시면서 또 언제는 아 이거는 누구나 다 맞히지 이러면은 또 의외로 또 정답이 조금밖에 안 오고 막 이래요. 정말 이렇게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실 거예요. Are you gonna play push and pull with me, morning groovers? Oh my gosh. Okay, 우리 얼짱님께서 늦잠 자서 이제 듣네요. 어머, 신기방기! 원곡자는 김광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 little late today, and you're quite surprised about the fact that the original musician is 김광석. 오, 김광석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과연? Who else? 민준, 리나맘, 어서오세요. 어머, 김광석 가수분이 부르신 게 원곡이었어요? 어머, 어머, 소름 끼쳐요. 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못 듣는 동안 유튜브랑 다른 시간대에 제 방으로 들었답니다. 라이브 듣고 봤어용!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long time no see, 민준, 리나맘.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정도 안 들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듣는 모닝그루브가 훨씬 더 재밌기는 하죠. It's alway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Live is way more fun than listening to the reruns. 어쨌든 신기하죠. 김광석 가수분이 원곡자였다니? 막 이러면서 놀라신 것 같은데 0117 모닝그루버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인가요? 같은 곡인데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So it seems like they are the same music, but it feels really different. 맞아요. 느낌이 원곡과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약간 업한 느낌이 살짝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guys think? Do you guys prefer the remake version or do you prefer the original version? 난 그래도 원곡이 좋다. 리메이크가 조금 더 다르네요. 다르고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Well, although I love you by Andreas Sandlund, the original musician is, of course, 김광석 씨였습니다. Yo, some of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여러분들, 뭐, 극소수지만 그래도 정답을 잘 맞추셨네요, 여러분들. 극소수라고 자꾸 제가 강요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알바생들. 회초리, 호랑이 선생님 지금 회초리 들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Okay, so let me give you some info.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요. 고 김광석 released this song 사랑했지만 on his second album back in 1992. 어머, 제가 태어났던 한 해네요. The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a singer-songwriter 한동준 and 김광석's deeply emotional interpretation helped turn it into one of his best song, best ballads. And over the years, it has been covered by many Korean singers, of course, including 김경호, 김범수, and 김현우. 우리가 사실 이 노래 가사, 사랑했지만, 이 노래를 안 들어본 한국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Andreas Sandlund. While he is a Swedish singer-songwriter, 왜 스웨덴에는 이렇게 저명한 그런 뮤지션들, 실력파 뮤지션들이 많은 걸까요? 궁금했어요, 항상. 뭔가 그 스웨덴의 어떤 뭔가 음악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있는 건가? 누구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안 만드시나요? 저 되게 궁금한데. Anyways, Andreas Sandlund created the first English language remake of 김광석's 사랑했지만 back in 2014. Rather than simply translating the Korean lyrics word by word, the English version reshaped the lyrics around the same theme of loving someone while knowing the relationship cannot continue. Sandlund also performed the song with his original writer, Han Dong-jun, at 2014 Paju Folk Festival.
혹시 바구리 팀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아, 안 가보셨다고. 음악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And Sandilun said he was deeply moved when he first heard 사랑했지만 and wanted to introduce the song to listeners to Europe. And his version was notable at the first English remake of 김광석's song by a foreign artist. 노래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노래를 소개하고 싶었겠습니까? To all the foreign listeners, foreign musicians, take a listen to K-pop. They have some good songs there, so introduce them to Europeans, to South Americans or whatever.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또 한국 노래, K-노래 많이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Shall we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김광석 with 사랑했지만.

Happy Life Morning Groover. 한국 가요계의 전설 김광석. 원곡이 훨씬 좋아요. So the original track sounds so much better because Kim Kwang-seok is the legend of the Korean K-pop. Indeed, I truly agree with you. Why not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from a legendary, another legendary?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If I were a cloud, I would become the rain for you. 얼마나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가사 아니겠어요?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내리고 싶은 그비 생각해 보시면서 This is 안치환, 내가 만일.

Confession, confession. Today's coin 노래방 concept is all about confession. 오늘은 고백송들 우리 DJ 방학께서 리스트업을 해주셨네요. 과연 제가 했을까요? DJ 방아가 했을까요? 누가 선곡했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누가 선곡할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Who selects music for coin 노래방? Take a guess. Is that me? Or DJ 바? Or maybe 윤동혁 감독님? 하지만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보셨나요? 윤 감독님? 어디 노래방에서나 세레나데. 오, 불러보셨대요. 오, 노래 좀 하시나 보네. 이번 밖에 계세요. 여기 들어오시지. 예. 아닌가? 그냥 계속 지금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가? But anyways, 갑자기 뭔가 달라 보이는데? 나를 동생아, 나는 연하남이야. 난 내 여자라니까. 전형적인 옛날 뭐 2000년대 고백송인데. 내 여자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떤 고백 해보셨어요? What kind of confession did you make when you were living in life? 어떤 사람 고백 해보셨을까요? 편지 고백? Did you write a nice handwritten letter? Or did you drag that person to 노래방 and sing them in love serenade? Did you dance for that person? 말아요. 이건 옛날에 연하남들이 많이 불렀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는 걸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인기 많았어요. Anyways, 여러분들 TMI 퀴즈 가지고 왔거든요. I have brought another TMI quiz. I know you guys are having some busy morning. 여러분들 아침마다 사실 부업하는 게 쉽진 않은데 본업도 있는데 모닝그룹에서 부업까지 하느라고 힘드시죠? 오늘은 그래서 좀 쉬운 질문을 가져와봤어요. So since you guys are having some hard time doing extra part-time job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for Morning Groove, I brought some easy question, easy TMI question. So, are you ready to take a guess? 좋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해볼게요. 자, 서른 중반인 썸머는, 뭐 누나죠? 내 여자 누나. 서른 중반인 썸머가 오늘날까지 부모님한테 듣는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요즘에도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벌써 mid-30인데 아직까지 제가 듣는 잔소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TMI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 남겨주세요. 썸머가 과연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이 완벽한 썸머도 잔소리를 듣는다고요.

0: 가사가 다르군요. 내가 미쳤으니까. 데니 모닝 그룹아. Good morning, Summer and everyone. Wow, I do love this song. Oh my gosh. You know what? Benny loves a lot of songs from the early 2000s, I believe, and even from the 90s. How are you all familiar with these songs? I'm so curious. Do you ever sing this song to your lover? Do you have a lot of nunas around you? Now, this is classic. This is like the K-classic confession song.
1: 우리는 임재범 고해 들으면 딱 그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듣자마자 아! 막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되게 좋은 노래예요.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어찌 합니까? 이거 얼마나 그 K 마초 감성을 보여줍니까?

0: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그라들어 하세요? You know, stop having those cringe. This is like an amazing song. 옛날에 90년대 이게 먹혔다니까요. 2000년대에도. 예. 밖에서 저보고 마이클 볼튼인 줄 알았다고. 아, 임재범 씨 흉내냈다가 마이클 볼튼 소리 들었네요. 우리 막 리메이크 리와인드에서 이제 막 한국 노래 번안한 거 막 하잖아요. 마이클 볼튼 씨께서 이거 딱 하실지 그랬어요. 왜 안 하셨어요? This song is for you, Michael Bolton. 이 허스키의 대명사예요. 이 허스키한 가수들이 꽤나 인기가 좀 있었답니다. Let's go! 윤동일 감독님, let's go! 마이크 터왔어!
1: 있나요?
0: 윤동영! 진짜 싫어하신다. 이것까진 아닌데 하고 계세요. 아, 나는 이승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성그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홍민철님께서도 루이 암스트롱인 줄. 이게 허스키가 다 같은 허스키가 아니거든요. You know, we all have different kind of husky and rusty voice, so I obviously cannot pull off 임재범 the way he sings. 여러분들 9회 얼마나 이게 명곡입니까? 우리 K-Music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It all started from here, okay? 가요가 있으니 K-POP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Now, 그쵸, 옛날에 이런 그 코러스가 막 등장해요. 여러 명에서 막 이렇게 하모니를 부르는 뒤에서 이제 백싱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죠. Okay, back to RTMI quiz.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자, 미드서틴 썸머가 요즘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해피 라이프 모닝 유로버, 차 조심해라 라고 해줬습니다. Watch out for cars. Surprisingly, I don't get this. 어디 가서 뭐 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이거는 잘 안,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운전 조심해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차 조심해 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No, this is not the common nagging from my parents. Not at all.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3151 결혼해라 라고 해주십니다. Get married. 그쵸, 이런 거 많이 들을 나이기는 하죠, 제가. This is really funny about Korean parents. So they would ask you, no, actually they would tell you, force you to get married. They would be like, 결혼 언제 하니?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 Why don't you have a boyfriend?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막상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이러면서 엄청 물어봐요. 정말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잘해주니? 말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근데 또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한 5년 정도 뒤에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면은 눈코에 딸리면은 그냥 어 좋다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0: 주신 유리 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Can I love you? Can I love you? Like asking you a question. Hey, by the way, you look amazing, beautiful. Do you think I can love you? 오늘요. 나 거기 좀 앉지?
1: 여기요.
0: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불금 너무 좋네요. 서머 PD님 보면 웃겨요. 감사해요. 나는 진지하게 노래를 좀 열창하고 있는데 웃기면 웃긴 거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 약간 푼수 같대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So can you guys agree with other people's opinion that I'm a little goofy? Should I say? 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Let's go. 5, 6, 7

good stuff, okay? 내가 잘해줄게. 사기꾼 멘트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줄게. 오빠가 잘할게.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약간 왜 이렇게 주정뱅이 같지, 아침부터? 자, 어떤 잔소리 썸머가 들을까요, 요즘에?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밥 잘 챙겨 먹어라. 아우, 이건 밥을 제가 워낙 잘 챙겨 먹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를 잘 안 하시나? So eat well. Yeah, they don't say that because they know that I eat well. 귀신같이 먹으니까 괴물같이 먹거든요. 뭐 집에서도 요리도 해먹고 이러니까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심지어 반찬도 안 사줘요. You know, when it comes to gay parents, when you go and visit their house, they would pack you a huge bunch of 반찬 for you to take. 근데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거든요. I don't take them because I know for myself that I want to finish them and I don't want them to go to waste. So my mom don't really pack me any 반찬. 반찬도 안 사주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딱히 안 하세요. 알아서 잘 하니까 이런 거는. 의외로도 알아서 잘 하는 거에는 잔소리를 안 하시네요. 0117. 집에 일찍 들어가라. So return home early. Now they gave up on this. 이거는 뭐 말로 해도 제가 일찍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자꾸 안 지키니까 쟤는 100번을 얘기해도 일찍 들어올 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이 잔소리는 그때 멈췄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신데 차분해라. Be more patient. Be more calm. 어 왜요? 저 지금 되게 차분하지 않나요? 사랑해도 될까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차분한데 차분할 땐 꽤나 차분하다고요? Welcome our Canadian singer Celine Dion. Now we're gonna sing The Power of Love. Love is strong. Love is amazing. 사랑은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썸머야 귀에서 피 날 것 같다. My ears are bleeding because you're talking too much. 에이 이거 너무 상처다. 이거는 잔소리에 비해서 말 많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누구 닮아서 말 많은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서 떠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yeah. He said that I would flow in the water. Just my mouth would flow in the water so that I can continue talking.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3이요 내일은 아, 이 코맹맹이 소리 예전에 푸니타가 되게 잘 냈었는데 셀린디온 성대모사 잘했더라고요.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야 연애해라 썸머야 살 좀 쪄라 썸머야 그만 예뻐지면 안 되겠니? 뭐야? 마지막 잔소리는 맨날 듣고 싶다.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왜? 나 뭐 얼굴 이상해? 아니 너무 예뻐졌잖아 우리 딸. 이러면 저 약간 공주병이 있거든.

know. So I would love for my parents to tell me this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What's wrong with your face? You look extra stunning today. Oh my gosh, my daughter, you're so beautiful. 그러니까 칭찬만 듣고 살고 싶나 봐요, 저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 진짜 답을 못 맞추시네.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o let me tell you. So what my parents always nag about these days is about my outfit. 제 옷 입는 스타일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특히 제가 치마 입었을 때 짧은 치마 입거나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너 그렇게 입고 올 거면 병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So my father would be like, if you're gonna wear like short mini skirt, don't visit me at all to the hospital. 진짜 창피하니까 보지 말아라. 약간 이래요. 아니 저 치마 입으면 얼마나 예쁜데. 저 되게 막 상큼하고 예쁘거든요, 치마 입어도. 근데 절대 옷은 무조건 막 정장 같은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바지 긴 거 입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뭔가 그런 뭐 나시티나 치마 이런 거 입으면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So I told my parents, okay, you can always comment about my outfit if you're gonna buy me some. 그러니까 엄마 그럼 옷 한 벌 사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주신대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Anyway, the power of love. 이게 뭐 사랑이라면 사랑 아니겠어요? We call that love, morning groovers. The power of love. Nagging comes from love. Okay? 오늘 그러니까 뭐 자식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 노래를 좀 더 감상해보실게요. Think about the love, the power of love from your parents, from your kids, from your husband, from your wifey. And take a listen to this song. Morning Groovers, I will fade out but come back really soon. Let's go. 'Cause I'm your lady! 외쳐주세요.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 감성 그 사이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는 Summer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예요.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는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Movie Theaters Back in the Days. 오늘 Time Capsule 주제는 영화관이에요. 라떼 영화관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Send me your own memories and stories about going to the movie theaters back in time, back in your generation. 당시에 어떤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는지, 영화 티켓값은 얼마 정도였는지, 영화관 내부 모습은 어땠는지, 누구랑 무슨 영화를 봤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영화관을 잘 가시나요? Do people go to movie theaters a lot these days compared to how much we used to go in the past? I wonder. But yes, I want to know all the details about how much the movie tickets were back in your generation, which movie was being shown, about your movie date, and etc. Now, for me, I'm going to give you my answer. Watching an early early morning movie, was kind of like a family ritual of mine. And back then, the early morning movie ticket costed around 5,000 won only. 조조 영화 기억하시죠? 저 때는 아침에 조조 영화 보는 게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대학교 때 가족들이랑 일요일 아침마다 조조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조조 영화를 보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는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일요일 날 조조 영화를 보려니까 너무 졸려서 이제 영화 보다가 존 기억도 되게 많은데요. 이게 제 영화관에 대한 추억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영화관에 관한 어떤 추억들이 있나요? 라떼 영화관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song is from 1987 film Good Morning Vietnam. Here is Louis Armstrong, What a Wonderful World.

And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gain, today's topic is movie theaters back in your generation. 오늘은 라떼 영화관 사연 받고 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it, there used to be a lot of people back in the days in movie theaters, right? 요즘에는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되어서 영화관에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영화 티켓도 다 셀프로 기계로 끊어야 되고 자율입장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there is no one at the door checking your tickets, so you're able to enter without any of that process these days. 근데 예전에는 뭔가 직접 티켓, 종이 티켓이었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입장시켜주고 그 종이 티켓을 모으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Some people would collect the movie tickets because it was paper, right? These days, we do everything in mobile devices. 그 영화 티켓을 모으는 그런 재미도 소소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Let's get to your messages. 0117 모닝그룹업께서 라떼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아니고 극장 하나에서 영화 하나 개봉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옛날 같네요. 영화 포스터도 직접 그려서 걸었었죠. 에이, 거짓말, 진짜요? 영화 포스터를 직접 그렸다고요, 손으로? 그래서 걸었었다고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극장에서 그리고 영화를 하나만 했었다고. So only one movie was being shown at movie theaters. This is interesting. I wonder why that is. 영화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나만 개봉을 했었을까요? 3378 모닝그룹업께서 영구와 땡칠이 보러 간 기억이 있어요. 좌석이 꽉 차서 앞뒤 양옆 통로 신문지까지 칼고 앉아서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표에 좌석 표시도 없고 앉고 싶은 곳에 선착순으로 앉았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So there were no designated seats at movie theaters back in the 80s and 90s. So people would just sit anywhere they want. So it's like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So they had to be early to be able to sit at a place where they wanted to sit. 그리고 신문지까지 깔고 봤다고요? 무슨 야구 경기장도 아니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Wow, so you were able to just sit on the stairs while watching the movie in the movie theater? 되게 신기한 경험이네요. 요즘엔 진짜 상상도 할 수는 없겠어요. 그쵸? 요즘에는 또 이렇게 누가 앉고 있으면 저기요, 여기 제자리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7529 모닝그룹어 종이 티켓 시절이요 라고 There i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those movie tickets back in time, you know, when we used to have actual physical movie tickets. 이거 옛날에는 영수증으로 된 종이 말고 되게 두꺼운 종이였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착 뜯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같은 그런 종이였는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Now we don't get to see any of them anymore. So 박은혜 팀장님 is showing me the picture of the movie posters back in time. 아,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So it's not an actual picture, but it's actually

a picture drawn by some sort of a movie poster artist, I guess. 이런 거 좀 경겹긴 하네요. 진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 뭐 극한 직업. 아, 요즘 영화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 그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Interesting. 옛날 영화 얘기 계속 한번 해볼까요? 라떼 영화관 관련 사연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Morning Groovers, continue sharing any memories or recollections you have about going to the movie theaters in your generation.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from the movie Pretty Woman back in 1990. Here is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0: It said,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저는 부산의 학창시절 국제극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상영 전에 애국가도 불렀었어요. 부산에는 국제극장이 좀 유명했나 봐요. 애국가를 참, 꽤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예전에는 애국가 부를 일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와, 그럼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랑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른 후에 영화를 관람을 하는 거였었군요. It'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how things have changed so much these days, right? 5899 신규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사는 39살 박상호라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추억보단 짜릿한 기억을 되뇌어 보면 첫사랑과 늑대의 유혹을 봤는데 그 이후에 첫사랑이 계속 강동원 배우님 잘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삐져서 그 뒤로 안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소심남이 그 첫사랑과 다시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했답니다. When I reminisce about memories in the movie theater rather than nostalgic memories, I remember watching 늑대의 유혹, and after that, my first love kept saying that 강동원 was so handsome, so I got a little upset, and we didn't meet again after that. Now, from a very timid man, I made a commitment with her and even got married. 와, 어떻게 하다가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얘기하시다가 다시 결실을 맺으신 걸까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분께서, 아, 알았어. 오빠가 더 잘생겼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서 풀리셨나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실을 맺으셨는지 정말 영화 같은 사연이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그 늑대의 유혹의 강동원의 등장신이 또 되게 유명하죠. 우리 반장님께서 라떼는 동시 상영이라는 게 있었죠. 한편 값으로 두 편을 상영해주는 가성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꼭한 편은 19분 영화를 했었다는 이라고 해주셨네요. So in the past, there was a system where you could watch two movies for the price of the one simultaneously, and it was quite a cost-effective system. 이런 제도도 있었나요? 좋네요. 요즘엔 왜 이런 거안 하나요? 그리고 꼭한 편은 왜 19금 영화를 상영을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라는 건가? 건수 오빠님께서 라떼는 화양사거리 동부극장에서 동시 상영도 했었어요. 영화표를 하나 끊으면 하나 더 보고 갈수 있었죠. 자리가 부족하면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준비되어 있어서 앉아서 보고 그랬어요. 진짜예로.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진짜라고 믿어볼게요. Because I see multiple messages regarding that. You know, if there weren't enough seats, people would just grab some chair and just sit down to watch a movie. How is this possible? 불편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었었나 봐요, 예전에는. 8873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저의 연애 시절 영화가 끝나고 자막 올라가는 것안 보고 나간다고 제가 화내서 그 이야기하면 지금도 황당했다며 웃고는 해요. 저는 항상 음악은 누구, 제작은 누구, 의상은 누구, 끝까지 봐야 하는 성격이라. So you read through all the credits after the movie ends and you're still talking about that, I guess, with your partner. 저도 그냥 떠나가 버리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런 걸또다 보셔야 되는구나. 상대방이 그러면 또 같이 있어줘야죠. 그죠? Everyone, thank you for sharing all these messages about movie theaters back in your generation. 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in a minute. But here's a song requested by, actually going out to 0181.
1: 고등학교 때 타이타닉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영화 상영 끝나고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더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영화가 재밌어서 한번더 앉으면 또 상영을 해주나요? Interesting. 타이타닉 얘기하니까 노래 또안 들을 수 없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My Heart Will Go On by Celine Dion.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before,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for today. There is a reason for it, because there is a lot to cover. Let me put it that way.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유독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죠. I think we talked quite a bit about bass on this segment. 하지만 오늘 역시 베이스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So I continue that today on this segment. 베이스를 치는 주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손을 어떻게 치는 것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건데요. So way you play bass depends on how you play your right hand.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왔는데 I know it's not bass guitar, right? 그래서 기타로서 이제 이 흉내를 내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So right hand는 이제 이 스트링을 픽하는 이 이렇게 건드리는 이 스트링이죠. I think if you are on 보이는 라디오, I think you can kind of see that, right?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finger style, finger picking입니다. So your right hand, 이 검지 중지로 이제 줄을 번갈아서 뜯는 거죠. So alternate picking between index finger and middle finger.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베이스 치는 거 보시면은 아 저렇게 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I think most the common form of playing bass that you see play bass is the showing.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검지 이렇게 검지 그 다음에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가장 흔한 스타일이죠. finger style, finger plucking sty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slap. 이게 slap은 뭐냐면은 엄지로 줄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로 줄을 이 뜯는 거예요. 그래서 so slap and pop이라고 하는데 slapping the strings with the thumb like this. 이렇게. 근데 이건 어쿠스틱 기타라서 소리 안 나죠. 이렇게 땅 땅. 그 다음에 팝핑은 이렇게 이 뜯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t goes like 땅 땅.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So it gives you that very percussive sound. 이제 퍼커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주법이죠. 70년대, 60년대 funk, and you hear a lot of those slap and pop in the Red Hot Chili Peppers music. 쿵딱 쿵딱 몽. 죄송합니다. 이 기타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또 흔한 스타일은 뭐냐면 엄지 피킹이라고 하는데 thumb picking. So 아까 첫 번째는 검지하고 이제 중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thumb picking은 엄지로만 줄을 튕깁니다. So plucking with the thumb for very softer and rounder tone.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크리스피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thumb picking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죠? And also, three finger 주법이라고 있는데 기타에서도 쓰이는 주법인데 three finger means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위해서 아주 빠른 템포 당드라 당드라 당드라 이렇게 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So three finger plucking is using index, middle, and ring finger. 그래서 세 개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빠른 연주를 해야 될 때 이 three finger 주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법인데 뭐냐면은 피크 주법입니다. 피크는 기타 칠 때 you know that little plastic thing that you see, right? 그 피크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줄을 튕기는 건데 제가 지금 피크가 여기 없어가지고 이게 피크라고 하면은 피크를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튕기는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줄을 튕기는 건데
I guess the advantage is that 피크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And just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very different, very sharper tone, very crispy tone.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것보다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긁는 게 훨씬 더 crispy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크 주법을 사용한 곡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I came across this video and 와 정말 피킹 베이스가 너무 멋진 연주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연주였는데 클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볼게요.

So very groovy. 하지만 굉장히 또 크리스피한 날카로운 사운드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죠? That's you know what the pick bass can do. 피크로 베이스 치면은 이런 근데 상당히 그루브도 있고요. 멋진 그런 다양한 톤이 나오죠. 그래서 you know if you are a bass purist 가끔은 이제 피크로 치는 것을 굉장히 좀 비난하고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합니다. There's some bass purist looking down on playing with a pick.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무조건 연주해야 되는 거야. 피크 도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이긴 한데 I think you will find people like that. But I think to me pick bass has to be one of the arsenals that you need to carry.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크 베이스 명곡들을 준비했는데 and there are many actually masterpiece song that features a pick bass. 어떤 베이시스트가 이 곡이 뭘까요? 하고 이제 연주를 해준 사운드 샘플이 있어요. 클립이 있는데 한번 이 클립 12초짜리인데 들어보시고 어떤 곡일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예스. 딴다다다딴다다. 음을 잘못 잡았는데. 핑크 플로이드의 머니라는 곡이죠. 정말 이 픽 베이스로 할수 있는 이 곡은 물론 그냥 핑거 베이스로도 할수 있습니다. But I guess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just very different.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곡 핑크 플로이드의 곡입니다. Money.

segment today covering a pick bass. Did you enjoy that, right? That crispiness, yes, I think you noticed that, right? 보글님께서도 바삭하다, 바삭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that crispiness that you can get from the pick bass really shows in a song.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가 이 전체 악기랑 같이 묻히면요. Sometimes it loses its sharpness. 뭔가 이 전체 밴드와 어우러지면은 그 베이스의 톤이 좀 뭐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but if you use a pick to play the bass that the sharpness the crispiness kind of still kind of prevails in the midst of a heavy band sound. 위즈덤님께서도 저도 피크로 치는 베이스 안 좋아하는데 왜 좋죠? I think there is a stereotype about pick bass. 왜냐하면 이제 원래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a traditionalist, I think, want to see a bass played on with the fingers. 근데 이 보통 픽 베이스를 주로 많이 쓰는 장르가 이 펑크, 팝 펑크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a pick. 왜냐면 펑크는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쳐야 되는데 이 핑거링으로는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it's safe to say that it is easier to play bass with pick. 왜냐면 핑거로 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픽으로 치면은 쉬울 수가 있거든요. For example, 이 아주 빨리 쳐야 되는데 뭐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이런 쳐야 돼,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못 쳐요. 굉장히 빨리 쳐야 된단 말이에요. Even using the three fingers 안 되죠. 근데 픽으로 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That's why, you know,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the pick to play the song. 물론 뭐 이 메탈리카의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는 피크 없이도 그 똑같은 스피드로 칠 수 있습니다만 you see bassists from like a Metallica matching that kind of speed with his fingers only. But the sample of the pick bass that I had you listen to earlier, it just has a very cool groove to it,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곡을 준비했는데 이 샘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이 곡을 들으니까 또 아이스큐브가, 바닐라 아이스가, 아이스큐브가 아니죠. 바닐라 아이스가 또 생각이 나는데, The Under Pressure. 이제 약간 이 곡의 샘플은 좀 무디게 좀친게 맞긴 한데, It was definitely played as a pick bass on the original Queen version as well. 한번 들어보실까요? Queen입니다. Under Pressure.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3998님께서도 I'm a big fan of bassist Marcus Miller. I don't know a lot about music, but I really love the bass as an instrument. And thank you as always introducing me to great music and sharing your knowledge with us. My pleasure. I think by talking about these kind of things, you know, instrument specific focus when you listen to songs, I think it just makes it a more pleasant experience, more fun experience, I think. 마커스 밀러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주법을 섭렵하신 분이지만 특히나 slap and pop, you know, like 이거 죄송합니다. slap and pop의 정말 이 마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3998님서에서 피킹을 해서 연주하는 악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지만 시연해 주신 것처럼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뭔가 쉽다. 쉬운 건 아니지만 표현의 한계네요. 슬랩이나 핑거링이 익숙한 악기니까요. Right. I think people do generally have you know, preconception that you know, bass is to play on with the fingers. 그죠?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이제 피킹을 통해서 들려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톤과 표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You know, just having something more extra that you can show as a bassist, right? With that extra crispiness and the sharper edges to your playing. 그 다음 곡은요. 먼저 한번 유명한 곡인데 감독님 먼저 한번 이 깔아 주시겠어요? F. 네. 그 이 곡은 잘 들어보시면 약간의 이펙트가 들어간 피크 베이스입니다. 피크 베이스인데 뭔가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곡인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So for the love of money라는 곡 듣고 계십니다. OJ's의 곡이고요. Money, money, money, money. I think you've heard the sampling of this part quite often in another song too.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 클립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I think it's very recognizable clip of a song of a bass playing. 한번 들어볼까요? So it's a bass riff of Immigrant Song by Led Zeppelin. Thing about this song is it's same as a guitar riff. Guitar riff하고 이 bass riff가 똑같은 연주인데요. This kind of riff you will have very hard time playing with your fingers only. 이런 곡은 정말 이 핑거링으로만 굉장히 이 성취하기는 힘든 연주인 게 일단 이 줄을 뛰어넘어야 되는 연주가 굉장히 많고 and that edginess, that crispiness that you get 정말 이 피크를 꼭 써야 되는 곡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볼까요? Led Zeppelin입니다. Immigrant Song.

0: That was an immigrant song and also a song by Arctic Monkeys, Crying Lightning.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trokes, Reptilia, all featuring a pig bass sound.
1: 3998님, 헬스장 파워 업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 For sure, I think it would definitely give you some energy and power to lift heavier stuff.
1: 마지막 곡 전에 약간 보너스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you know those really speedy bass line. 이제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제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it sounds like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you know, it's usually only achievable by using the pick. Those triplets, 3 연음 이렇게 계속 연주해야 되는 단다라 단다라 단다라 빨리 해야 되는 연주인데, 그런 연주를 손가락으로 그냥 연주하는 그런 베이시스트도 있었는데, 80년대 유명 밴드죠. 아이언 메이든의 저 트루퍼라는 곡인데 한번 밑에서 들려주시죠, 감독님.
2: If you are a fan of 80s heavy metal music, you probably have heard a lot of Iron Maiden song, and they feature a lot of those dangdara bass. But the thing about this bassist is that he plays with his finger.
1: 한번 들어보시죠.

0: drop it.
1: E-S- Come on, yo. E-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Welcome back to your Saturday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Many talented musicians wear many hats, singer, songwriter, lyricist, producer, and so much more. But sometimes what makes a person truly interesting isn't how many hats they wear, it's how they make each one unmistakably their own. Our guest today, Cho Dong-hee, comes from what you might call musical royalty, a family filled with extraordinary talent and an incredible musical legacy. That alone could be a lot to live up to, yet rather than simply standing in the light of that legacy, she has created a light of her own through her voice, her words, and her own unique musical sensibility. Let's meet today's special guest, Cho Dong-hee. Hello,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Wow.
1: It's an honor to invite a musical royalty.
4: Thank you.
1: 너무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오랫동안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finally we have her here. 너무 아침 일찍이 아니시길 바라면서요.
4: 저 일찍 일어납니다.
1: Oh, really? 네.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세요?
4: 7시. 식물, 물 줘야 돼가지고요.
1: Right. We'll actually get to talk about a little bit later. 아까 잠깐 이제 리허설 해주셨는데, you sound fine. 정말 뭐, 전혀, 뭐, 방금 일어난 기색이 없으신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looking forward to that live performance. 제가 인트로로 네. 특별히 준비한 음악 혹시.
4: 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새 네. 버전으로 제가 만든 라디오라는.
1: 라디오 80이라는 네. 곡. 제가 굉장히 오래 찾아서 어떤 인트로 곡을 틀어야 될까 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굉장히 근데 앞에 라디오 막 찌찍찍 소리 네, 나잖아요. 네, 네. It's perfect for the show. 그래서 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조동현 씨를 소개할 때 따라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 wearing many hats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는데 딱 그거에 어울리는 그런 네. 분이십니다. Lyricist, a songwriter, producer, a mother of mother. three children.
4: Yes.
1: Yes. 진짜.
4: Twins.
1: Twins. Yeah. 그러니까 두 명은 아들이면 twins and a daughter. Wow, that is quite a handful.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what would be the word to introduce yourself? 어떤 식으로 본인 소개를 하고 싶으실까요?
4: 아, 저는 요즘에는 식집사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1: 아, 식집사.
4: 그린 핑거.
1: 아, 그린 핑거. 네.
4: 근데, 식물을 돌보는 거에 제가 요새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식물을 돌보다 보면 글감이 많이 생기고, 아하. 영감을 많이 받고.
1: So, taking care of plants. 영어로.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4: Plant, planter? 플랜터는 아닐 것 같은데.
1: Plant specialist,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 식물 관리하는 일 네. 굉장히 매진하고 네, 계신데 네. So everything else is all kind of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네. 다른 건 다 네. 이제 파트타임이신가요?
4: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걸 정답은 제가 정했어요. 처음 작사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 영화 음악도 하고 뭐 yes. 하지만은 결국에 나한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지 생각을 했을 때 작사가 제일 재밌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작사할 때가 제일 설레고 재밌어요. 제 것일 때도 또 남의 작품을 쓸 때도
1: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I was just having so much hard time while interviewing, preparing the question.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Do you feel like you have done a lot? 본인이 생각해도 와, 참 나는 물론 작사가로서 이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계시지만 와, 나는 참 많은 일을 했다.
4: 네, 많은 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갓생 살았다고 놀려요.
1: 갓생.
4: 갓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산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근데 그 열심히 사는 데는 열정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었어야 해서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한테 동력이 됐지만.
1: She had lived her life to the fullest. 그런 표현이 있죠.

0: living life to the fullest, and that she has done that for sure. 하지만 또 아이의 엄마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요즘에는 자녀가 셋이라고 하면은 그냥 that means you're patriot, 이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성인이,
1: 성인 됐어요.
0: 그죠?
1: 대학교 1, 2, 3학년.
0: 와, 1, 2, 3.
1: 막내가
0: 그것도
1: 한
0: 몇
1: 번더
0: 년
1: 반수를
0: 년생인가요?
1: 해서, 쌍둥이지만 1학년,
0: I
1: 형이
0: see.
1: 2학년 이렇게
0: Then,
1: 됐어요.
0: you have nothing else left to do then. 그냥 뭐 이제 알아서 다, 할 그런
1: 이제
0: 나이가
1: 곧 군대
0: 되었네요.
1: 갑니다.
0: 아, 쌍둥이가 같이 군대를 가나요?
1: 아니요, 첫 형이 먼저 가고 이번 달에 동생은 이제 겨울에 간다고 해요. 마음이
0: 그렇군요.
1: 아파요.
0: 아, 모먼트네요. 작사가로서의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I want to talk about her career as a lyricist because that's how you got started in the music industry. 처음에 이제 작사로 데뷔를 하신 거죠. 그죠?
1: 네, 맞습니다.
0: May I ask what year you made a debut?
1: 실은 그 등록은 95년도에 조규찬 씨 1집으로 등록을 했지만 그 전에 김정민 씨
0: 아,
1: 1집에
0: 슬픈 언약식 김정민 씨요?
1: 이제 그분의
0: 이제
1: 그분의 1집에 동네 오빠들의 권유로, 심지어 하나음악 저희 가족 권유가 전혀 아니고 동네에서 너잘 쓰는데 이러면서 한번 써볼래 하면서 김정민 1집에 이제 처음으로 박근태 작곡, 제 작사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첫 작곡, 저도 첫 작사
0: So 박근태
1: 그렇게
0: is
1: 해서
0: very famous composer.
1: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태랑 저랑. 그래서
0: 그러니까 두분다 거의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단계였던
1: 첫 곡,
0: 거죠.
1: 첫 작사. 그래서
0: 와.
1: 친한 친구죠. 지금도 이제 잘 지내는데.
0: So 김정민 is that your 동네 오빠? 김정민 씨는 동네 오빠는 아니고 이제
1: 그
0: 그,
1: 구.
0: 같은 구.
1: 동네 오빠들이,
0: Same district.
1: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앨범을 낼 것이다.
0: 아,
1: 이러면서.
0: 그렇군요. 혹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셨던 건 아니고,
1: 아니에요.
0: 아,
1: 그래서
0: that's.
1: 썼었고, 그 1집에 나레이션, 온 김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0: 그쵸.
1: 녹음실에 온 김에.
0: 그쵸. 온
1: 온
0: 김에
1: 김에,
0: 뭐,
1: 뭐
0: 이제
1: 해라, 기타
0: 코러스
1: 쳐라.
0: 하고,
1: 온 김에 코러스를, 공 김에 나레이션 한번 해라. 그래서 김정민 씨 1집에 아주아주 오글오글한 나레이션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접니다.
0: 아, 한번
1: 파묘가
0: 찾아보겠습니다.
1: 돼가지고 최근에
0: 네,
1: 유튜브에 누가
0: 아,
1: 올리셔가지고.
0: 파묘라뇨? 이게 굉장히 좋은 언커버라고 하죠. You made a debut in 1995. 근데 amazing thing is, you wrote lyrics to this song in 1997. 근데 97년에 발표하신 게 바로 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인데요. So in 2 years made a huge leap.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불리는 it's steady seller maybe an understatement even 굉장히 많이 불리는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이 처음 태어났는지 굉장히
1: 이
0: 궁금합니다.
1: 곡이 이제 하나음악이 한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막 이런 조금 어려움 속에서 장패순 언니의 5집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박용준 피아니스트랑 항상 작업을 했는데 이 오빠가 이승환 씨 공연으로 미국에 가 있어서 기타곡을 써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조동익 오빠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랬는데 작사를 필순이 언니가 몇번 썼었나 봐요. 근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다가 저한테 너 이거 한번 써봐. 이러고
0: 아, I see.
1: 왔는데 저는 그 곡이 저한테 딱 맞았는지 난 1시간 그한번 했었어요.
0: I guess that's what happens, you know. 뭔가 이렇게 잘될 거면 그냥
1: 네, 맞아요.
0: 슬그르륵. 네.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1: 그래서 가지고 녹음실로 갔어요. 녹음실 막 녹음 잡아져 있고 이래서 그랬더니 보더니 뭐 이래서 다시 써올까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0: Who said
1: 바로
0: that? 장필순
1: 동익이
0: 씨가.
1: 오빠가
0: 아, 오빠
1: 그래가지고
0: 앞에서?
1: 바로 빨리 녹음해 이래서 바로 녹음을 그때 했어요
0: 오케이.
1: 그날
0: Imagining Mr. 조동익 said,
1: 그랬어요
0: It's so good, man.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Some name dropping here. 박용준 씨는 he is the other half member of the Classic. 요즘에 이제 김광진 씨와 클래식의
1: 맞아요
0: 멤버이시고. So it was supposed to be in and this song was supposed to be in the album of 장필순 back then. And you know 조동익 was obviously the brother, older brother of Miss 조동익 씨. 그럼 오빠와의 어떤 이곡 작업이었는데. Is it any different working with your older brother?
1: 이거는 이제 저한테 딱이 곡을 써봐 해서 준 것이고, 많은 경우 최근에도 같이 작업을 할때 보면 가사를 줘야 곡을 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0: 아하.
1: 그러니까 무슨 곡을 써야 할지 일단은 너의 글을 보고 내가 느낌대로. 근데 이게 맞거든요, 사실. 네, 네.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덩어리 글을 보고 곡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음절을 붙여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이 저는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 그 내용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실 것 같진 않아요. I guess sometimes you receive a negative feedback.
1: 아까는
0: 아까는 이러는데 오빠께서
1: 그럼요, 무서워요.
0: 예.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의 예를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제가 이제 처음 작사를 하다가 나는 사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써서 가져와라. 너 그렇게 말로만 하다가, 뭐, 저번에도 한다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곡을 쓰고 막 이렇게 그렇군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아프게 말할 때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0: 굉장히 푸시가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1: 네, 네. 요즘에도 뭐 그런 게 있죠.
0: Gave you some push in terms of establishing yourself as a singer-songwriter.
1: 네.
0: 이제 작성하다가 이제 언제 너 싱어송라이터 될 거야? 이렇게 자극을 하셨군요. 와, what a brother, 진짜. 멋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그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곡인데, just letting you know that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so just give her some space. 저희 큐티님들도 하나둘씩 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상민님께서도 조동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제니님, 위즈덤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는데 에이미님도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which was released in 1997, and 조동희 is one of the biggest, I guess, hit as a lyricist, 그죠? 근데 또 작사가께서 부르시는 장필순 씨의 원곡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ake it away.

0: 맞습니다.
1: 예. Yeah. 제 리액션 지어도 될까요?
0: 네.
1: 쑥.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제니님께서는 제목부터 탁월한 명곡,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I guess just the title says a lot about this song. 그리고 필님께서는 Amazing Sister, 명곡 뒤에는 역시 뛰어난 원작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베스킨님께서도 일하다가 조동희님 배로 잠깐 왔습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는 조동희님 얼굴을 처음 보는데 엄청난 미인이시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와, 엄마 복숭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윌스탑님께서도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요. 진짜 멋진 남매들 분들 덕에 제 학창 시절도 아름다웠어요. 라고 이렇게. That says a lot actually about the family. 근데 장필순 씨 원곡 We're so familiar with the original version by 장필순 of course. 근데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죠? Do you hear that a lot? Sometimes?
0: 말하듯이 부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서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준 씨는 제 1집 프로듀서였는데 제가 뭐 약간 옛날 버릇이 나와서 뭐 지르기라도 한다? 뭐 아니면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쑥 와가지고 말하라니까 왜 노래를 해. 그러니까 말하듯이 부른다라는 게 사실은 소리를 내지 않 말하라는 아니고 좀 더 편하게 감정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1: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근데 필순이 언니 저 펜타포트에서 락커로 변신해서 막 엄청 요새는 샤우팅하고 계십니다.
1: Well, speaking of a rocker,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you were once a vocalist for a rock band. Actually, we'll get to that just a bit. 근데 작사가들이 본인의 곡들을 이렇게 보통 부르지는 않잖아요. You know, lyrics is don't 그렇죠. sing their song.
0: 예,
1: 그죠?
0: 예,
1: 근데 이 곡을 부르실 때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원곡이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0: 내 자식 보러 한번 간 기분. 아. 예, 네, 근데 어쨌든 자기들만의 사연이 있잖아요. 거의 진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은 허구를 쓰기도 하지만 상상 속에서라도 내 얘기고 내 아이 같은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진짜 이렇게 드러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제가 들었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윤선. 네. 님한테 드렸던 어린 물고기도 제가 다시 제 앨범에 실었었어요.
1: 아하, 오케이. 그렇군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Do you get that a lot? Like when people ask, 이게 true story인지.
0: 네, 맞아요.
1: 그런 질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0: 말하기 싫어요.
1: 그렇죠. 그런 거 왜 물어봐. It's an art form. Just don't ask. 그냥.
0: 그거 있잖아요. 사랑 노래 부르면 네. 어느 남자니.
1: 그러니까요. 그 백스토리를 네.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네, 그렇죠. 게 참.
0: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안 하는 것이 그 가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너무 강조되면 그 가수가 그 가수의 감정으로 부르는데.
1: 네. 그렇죠. 네,
0: 그런 생각이
1: 좀 들어요. 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질문을 드릴 텐데, because you are doing a lot of things, you know, in addition to writing lyrics yourself, you're also teaching lyrics to students. 그 얘기 좀 이따 할 때. 네.

0: 얘긴데요. Speaking of being a rock vocal, 제가 굉장히 즐겨 듣던 노래이고, it's one of the bands that I really love because 왜냐면 I'm a huge fan of 신윤철, guitarist. 근데 신윤철 씨와 같이 이 원더버드의
1: 네,
0: 보컬리스트
1: 맞아요.
0: 이셨다는 것을 제가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And as I was preparing
1: 락커였습니다.
0: for the question, 근데 원더버드는 이제 고구마 씨나 또 이제 그런
1: 박현준
0: 박현준
1: 씨,
0: 씨 이렇게
1: 손경호
0: 네 손경호
1: 씨.
0: 드러머. 근데 어떻게 처음에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아, 맨 처음에 그 가사를 부탁했어요. 원더버드
0: 아,
1: 1집에
0: 알겠어요.
1: 고구마 씨가
0: 네.
1: 이제 보컬이었을 때, 그래서 가사를 부탁, 신유철 씨가 가사를 부탁해서 노래하지 않는 새라는 노래, 그 가사를 써서
0: 네네.
1: 드렸고, 그랬을 때 거기 프로듀서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아, 동해가, 공연할 때 동해가 게스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가지고, 노래를 처음으로 원더버드의 게스트로 한번 했었죠.
0: I see.
1: 그러다가 원더버드가 이제 약간 1집이 이제 멤버들이 이제 다른, 앨범을 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원더버드 2 2집에 보컬로 저는 그때 이제 독집을 내려고 솔로를 내려고 노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제모 제 데모를 듣고 원더버드 2집에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0: I see.
1: 같이 하게 됐죠.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게스트로 이제
1: 네.
0: 하셨다가 이제 보컬, 메인 보컬이
1: 네.
0: 되셨는데, That's a beautiful story for a lot of people.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인데, 이 차가운 달이라는 곡이거든요. It's a
1: Cold Moon.
0: wonderful song. 진짜 Cold Moon. 이 곡의 이제 작사까지 담당하셨죠. 그렇죠.
1: 이거는 제가 곡 썼어요.
0: 아, 곡을
1: 그러니까
0: 쓰셨, 아, 그렇군요.
1: 반을 제 작사 작곡을, 그러니까
0: 아하.
1: 제가 거의 어찌 보면은 처음 만든 곡들이죠. 그
0: 아하.
1: 곡들이 네, 네개
0: 아, 그렇군요.
1: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제가 쓴 곡인데 이
0: 아,
1: 곡이 타이틀곡이
0: 너무
1: 돼가지고
0: 좋아요, 이 곡.
1: 미안했죠.
0: It's a fabulous song. 그럼 한번 들어보죠.
1: 네.
0: This is a same 조동희. 오케이. 같은 분이신데, 원더버드 시절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101.2, 101.3. I'm your PD, DJ EQ. Our special interview guest, 조동희 님 is with us today.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에이미 님께서도 저도 일하다가 조동희 님 오셔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노래하실 때 I think you have a voice that really make people concentrate.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하는 그런 게
2: 안 들려서 그런가요?
1: 뭐라고 이렇게 볼륨이 작아서 아, 너무 또 겸손하시고 제니님께서도 말하듯이 노래하시는 모습도 딸도 숨죽여서 같이 보았네요 라고 이렇게 정말 차가운 달 아래 연주하고 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감상평을 주셨습니다. 와, 위즈덤님께서는 홍콩 배우 같으신이라고 하면서 저희 그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원더버드 시절의 사진. 와, 약간 지금이랑은 또 완전 다르죠. 또.
2: 저 때는 또 시니컬했어요, 제가.
1: 와, 완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2: 성격도 좀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 있었고.
1: 아, 그러시구나. 네,
2: 많이 변한 거예요.
1: 네, 그러시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한참 20년도 넘었을 때니까요, 지금부터.
2: 그렇죠. 25년도 더 됐을 거예요. 26년 전.
1: 네네. I mentioned that the 본인의 이제 곡만 작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2: 네네.
1: 근데 30년 넘게 작사가로 활동하셨는데 네. Just to name a few, 뭐 The Classic, Shiny, On You, 정승환, 잔나비, 최정은, 이효리, SES, 조규찬 정말 많은 분들의 곡을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생들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그쵸.
1: 가사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What kind of question do you get the most often from your students?
2: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 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1: That's the most difficult question. 그쵸?
2: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 어디에서든 받아야지.
1: 와. Even the smallest thing that you see every day. 매일같이 보는 거를 통해서라도
2: 네,
1: 받아야 된다.
2: 네. 그래서 수업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무엇을 보든 써. 너 그럼 오늘 이거 보고 써. 이 식물 보고 써봐. 아하. 이 마이크 보고 써봐. 무엇을 보든 거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1: 그렇군요.
2: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약간 소규모로 이렇게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 어떤 수업을 듣는 목적이라고 그럴까? What are their objective of listening to your class?
2: 다 다른데요. 네. 정말 작사가가 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쓰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치유를 소개받았는데 여기가 약간 치유센터 같은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오신 분들도 꽤나 많고.
1: 약간 힐링 클래스군요.
2: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 치유 센터 같다고도 표현했어요.
1: 아, just cures everything. 이거는 밝히면 안 되는데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도 스튜던트라고 들으셨어요.
2: 그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1: 그래요?
2: 네가 그래서 본부장님이 SNS에 여기 무슨 치유 센터 같은 아하, 그런 곳 같다라고 올렸더니 이제 후배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1: 네. 네. 그럼 저희 본부장님 can you rate his potential as a lyricist? 저희 본부장님의 작사가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1부터 10으로 보신다면 10이 최고고 죄송합니다. 8. 네. 데뷔하셔야겠네요. He's got to make a debut.
2: 하자니까요. 부부장님. 아니, 근데 와. 정말 잘 쓰세요. 나. 그리고 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 아직도 그래요? 기억나는 어떤 글들도 아. 있고 반장님이셨어요.
1: 와우. 이 본부장님 이후에 커리어가 보이는데요. 네, 네, 와우. 네. 됐어. 이따 지금 아까 계셨는데 지금 다시 안 계시는데 I'll tell him about that.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곡들 이제 작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I guess 이제 내가 내 곡을 싱어송라이터로 네, 네. 부르고 싶다라는 네. As Your Brother 조동익님 네, says 네, 네. 언제 할 거냐고 아, 네, and 네. 결국에는 데뷔도 하셨고 and very active you know releasing your own song 본인의 곡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딱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야겠다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일단 저희 딸이 유치원을 갔을 때 엄마를 원래 엄마 이름 먼저 쳐보거든요. 컴퓨터 배울 때. 그때 쳐보더니 집에 와서 엄마 가수였어? 엄마 음악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들도 유치원을 다니니까 다시 하세요. 정말 그래서 컨펌을 딸이 권유를 하였어요. 아하. 그래서 용기를 내서 1집 준비를 해서 냈죠.
1: To get that kind of support from family members means a lot.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밀어주는 네. 거는 정말 좋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곡으로 이

0: 꽃차례라는 네. 곡을 준비하셨는데 네. It's a song that we played on this show before.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신곡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곡이어서 아마 들어보신 저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2024년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그 아이들만 크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20살이 될 때 썼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곧 거의 20살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할 때쯤 아, 내 지난 20년을 반추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냈지? 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꽃차 나의 꽃차례 나의 꽃이 피어나고 있어. 전쟁터에서 시를 쓴다. 왜냐하면 하림 가수 하림 씨가 라디오에서 이제 제가 나갔을 때 누나는 거의 종군 가수네요. 거의 뭐 집에서 어떻게 가사를 쓰고 음악을 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웃겼고 아 그렇지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와중에도 글을 썼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0: 그런 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Raising three kids and still write lyrics. 왜냐하면 그 감성이 맞아요. 그 감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raise하는 감성과 맞아요. 맞아요. 나의 외로움이 그 감성을 오버랩할 수 없잖아요.
1: 애들 자면 이제 그때부터 출근 느낌.
0: And then when as soon as get into sleep, you get into the 나의 외로움이 mood.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그 꽃차례라는 게 이제 꽃의 차례, 꽃의 시간이라는 그런.
1: 꽃이 이제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 여름꽃, 뭐 봄꽃, 가을꽃 있듯이 심지어는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른데 사람은 어떻겠니? 하면서 제가 저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거죠. 꽃꽃이 또 피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의 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아하. 앞으로 올 거고.
0: I see. 네. Time to bloom, I guess, for sure. 좋습니다. 네. 이번 곡은 이제 백킹 트랙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1: 네.
0: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this is 조동희, live from the studio, 꽃차례.

0: 같습니다.
1: 예스. 감독님, 이 제가 준비한 빵빠레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이거. 아, 죄송해요. 이런 빵빠레 뭐 죄송해요. 제가
0: 빵빠레.
1: 아, 너무 박수를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랑은 안 맞는 빵빠레였는데 제 마음은 아시겠죠.
0: 아, 알겠습니다.
1: You know how I feel, right? 네. 정말 와. 1033님께서 쌍둥이 아드님을 포함해서 세 아이 키우시는 게 조동희님의 감수성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고 네. 다시 활동도 해주셔서 네.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0: 고맙습니다.
1: 문자 주셨고요. 2021님께서 한 편의 시를 노래한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는 저도 이 곡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시면서 가사 전문을 올려주셨는데
0: 아, 정말요?
1: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가을에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있대 늦게 피는 것이 뒤처진 게 아니듯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사는 거야.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아마도 인터뷰를 많이 해오시면서 I'm 네. sure that you have done countless 네. interviews. 아마도 I'm not sure.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But I'm not sure if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talk more about. 이게 이제 아까 로열티 패밀리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조동희 씨는 오빠 두 분, 조동진님, 그다음에 조동익님 두 분 정말 거장의 오빠를 두신 네. 그런 뮤지션이시기도 한데 어떤 집안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What was the like atmosphere like living with such a legendary brothers?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레전드는 아니셨겠지만 어떤 분위기셨는지
0: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1: 두 분 다
0: 동지 오빠 댁에 놀러 갔을 네. 때도 또 동희 네. 오빠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놀다 가는 사람들이 놀다 가는 곳? 네. 신경 안 쓰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편했 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그 집에 항상 살고 있었어. 심지어 살고 있었어요. 그랬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무관심한 관심,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동준이 오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슥 밥 먹을 때 이거 너 좋아하던 거잖아. 그 전에 제가 젓가락에 간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 아, I see.
0: 네, 동익 오빠도 마찬가지.

0: Which is how his music is like. 그분의 음악이 그럴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조언도 툭 해주시죠.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시그널 OST 불렀을 때 조동진 님의 데뷔곡이잖아요. 그 행복한 사람 제가 30년 후에 부른 건데 그때 곡을 사주셨어요. 잘했다. 잘해. 칭찬이 일생에 많지가 않습니다. 토탈 이두 분을 합쳐도. 근데 그때 칭찬받았고 나의 이름이 넓을 때 썼을 때 칭찬받았고 그리고 1집 냈을 때 동익이 오빠가 노래 좋다. 요 정도? 그런 정도고 그렇게 칭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없이 응원해주는 마음 같았어요.
0: That's
1: 그래서
0: just so
1: 이제
0: warm to hear. 정말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두 분이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이신가요? 동익이 오빠, 동진이 오빠,
1: 동익
0: 노처녀?
1: 오빠는 물 같고 동익 오빠는 좀숲 같다.
0: 숲,
1: 숲 같아요.
0: 물과 숲.
1: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조동희님은 물과 숲, 그 다음에 어떤
1: 저는 저 식물
0: 식물
1: 그 안에 식물
0: 근데 그런 것도 있을까요? Huge expectation, 정말 having two legendary brothers, living up to that name.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1: 아이,
0: 거짓말일 것
1: 너무
0: 같고요.
1: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동진 오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비교, 비유, 비난에 강해져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뭐 오빠만 못하네 또는 오빠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말이 항상 있었고 잘하면 동생이니까 잘하지 못하면 동생인데 못하네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떤 기사가 있는데 진짜 작은 기내지에 몇 줄짜리였는데 제 앨범을 소개하면서 조동희는 너무 큰 나무들 아래서 시들지 않고 그 옆에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나무를 심었다가 너무 좋았어요.
0: That must been a quite a inspiration for you as an artist. 왜냐면 아티스트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나만의 어떤 모습으로
1: 네,
0: 내
1: 맞아요.
0: 그들의
1: 아유,
0: 모습으로 인정해
1: 맞아요.
0: 주길 바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동희님은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 왜냐면 분이 계셨으니까 그걸 바꿀 순 없으니까. But you have done a admirable job for sure. 그렇다면은 또 이제 저희 청취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계신데 one of our cutie님, 저희 청취자님들을 큐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1: 큐티님,
0: 귀여운 분들이라
1: 귀여운
0: 있어서
1: 큐티님.
0: one of our cutie님, wisdom님 says 한강 작가님과의 인연도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 작가께서 이제 그 조동희 씨가 출판하신 에세이 추천사를 이렇게 써 주셨는데 how did you meet?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1: 작가님이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0: 앨범도 그러니까 내셨죠?
1: 그래서 푸른 곰팡이 공연 때 합전에서 시리즈 공연을 할때 오셨어요. 지인이랑 같이. 그래서 공연도 보시고 그때 인사 처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또 놀러 오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음악 얘기도 나누고 이제 막 서로 좀 교류를 했고 선생님 참 너무 좋은 분이다. 좀 진짜 많은 자극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자극? 그런 걸 받았어. 저런 어떻게 저런 맑고 깊은 분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0: 그
1: 굉장히 오랜만에 또
0: 독립서점.
1: 뵀는데 제가 편지를 드렸죠. 식물이랑. 너무 좋은 나한테 영향을 줬다.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0: I see. Because we've introduced her music before. 한강님의 이제 곡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을 생각하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감성이 맞닿는 부분이 I see an overlap of emotions of you two. 그렇군요. 계속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As I said, Miss 조동희님 is Miss 조동희님 하니까 좀 그런데 is doing a lot of things and one of the very interesting thing that she is really focused on these days is running a planetarium이라고 해야 되나요? Planetarium?
1: 그래요?
0: 식물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and she's actually teaching her class at her planetarium too. 그죠? 그렇다면

0: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식물원, 요즘 식물원 어떤 곳인가요?
1: 아,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사 수업을 하는 작업실이 또 필요해서 저 보통 음악 작업은 집에서 하는데 수업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하는데 너무 식물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식물을 키울 만한 곳으로 테라스도 그런 데로 옮기면서 나는 저녁에만 쓰는데 낮에 이 식물들 어쩌지? 그러면 식물을 나가서 맨날 돌봐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식물을 팔아달라 우리한테
0: 아이씨.
1: 우리가 너의 그 큐레이션 된 그거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팝업처럼 뭐 팔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예 식물원이라고 지어야겠다 제가 채소
0: 아이씨.
1: 우주잖아요 레이블이 우리 집안에 책상에 작은 식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식물을 또 전파하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에서 제가 음악한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식물이 주는 위안 네, 평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입의 도파민 그런 것들을 좀 전하고 싶기도 해서 저녁엔 수업하고 뭐 이렇습니다
0: You just have
1: 재밌어요
0: so many ideas and so many inspiration. 진짜 너무 많은 좋은
1: 네.
0: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열정이 있으신데, I wanted to ask you because you're running a label called the 최소
1: 네.
0: 우주. 저는 그 레이블 이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귀를 확 끄는 레이블 이름이군요. 최소 우주. 어떤 왜 최소 우주일까요?
1: 최소우주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작은 투명하고 작고 완전한 우주다. 완전함, 완벽함과는 다르잖아요. 예, 완벽은 흠이 없는 상태고, 완전은 온전히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온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흠을 찾게 되는데, 그런 작은 우리들이 만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최소 우주라고
0: 와, that is a naming done by a lyricist. 이제 작사가가 하는 네이밍은 뭔가 이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와, 오늘 정말
1: 이거 근데
0: 네.
1: 어디서 채소 우주라고 쓴거 맞아요?
0: 최소
1: 채소 제
0: that could
1: 너무
0: be your next endeavor. 식물원
1: 네
0: 옆에
1: 채소
0: 채소.
1: 우주 채소 가게를 열까?
0: 와, 진짜 너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1: 네
0: 해서 음악 외의 얘기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Wish we have more time to talk about the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1: 네
0: 같이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 This was also same 앨범 그 초코차례가 수록된 앨범 곡이죠.
1: 네, 그 곡을 제가 혼자 부른 버전이 제 앨범에 있고, 그, 크랭넛의 한경록 씨하고 듀엣으로
0: Captain Rock.
1: 했어서 캡틴 락하고, 우리 사랑 응원가 한번 만들까? 이래서 제가 가사 써서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곡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일사천리로,
0: Just like that.
1: 네, 이거야! 하면서 사랑을 응원하자, 우리. 낭만을 응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낭만가라고 부르거든요.
0: Very,
1: 경록
0: 그러니까
1: 씨하고서.
0: 딱 보면, 겉에서 보면, 그러니까 unlikely combination인데, 굉장히 또두
1: 맞아요.
0: 분이.
1: 그리고 경록 씨한테 이렇게 불러라 했거든요. 정말 잘 어울렸고, 경록 씨 어머님께서 조동희 씨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의 이런 면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보시면은 러블리한 어떤 소년이 노래한 것처럼,
0: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오늘, again, thank you so much for
1: 네,
0: being here.
1: 아이,
0: 정말, it's such a fun
1: 저요.
0: time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진짜,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도 건강하시고,
1: 네,
0: 또, 왕성한
1: 맞습니다.
0: 활동
1: 아, 너무
0: 기대하겠습니다.
1: 즐거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and we'll say goodbye together.
1: 네, 큐티님들 또 뵙겠습니다.
0: 큐티님들 불러주셨습니다. We leave you with 조동희, Captain Rock, 연애시, Love Poem.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州者，爸，我想你了。到临老才想到要反省父子关系。说真的。

0: Riders. You know, Teflon, Eve.
1: They wanna know. This is the time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one very questionable.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Lyric 가사가 이상해요.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should I say our special guest of Morning Groove. The lyrics will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요, 그 낭독되고 있는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es,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and our special guest will deliver those lyrics in their own unique style and personality. Your mission, Morning Groovers, is to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song title. 오늘은 누가 출연을 해주실까요? 우리 모닝그루브의 미친 섭외력 어때요? 요즘 장난 아니죠? Well, today, well, 이건 약간 국제적인 그런 이슈인데 A lady from North Korea, 무려 북한에서 건너오신 The name is 리군이 동무 바구니 팀장님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So, 리군이, 저랑 성이 같네요. 리군이 동무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와, 이제는 이제 하다못해는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This is like a global issue, right? You know, somebody from North Korea coming to a English radio show Morning Groov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 이 특별한 출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et's let them read out the lyrics. 안녕하십니까? 리그니 동무 계시나요?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고조 위대하고 위대하신 썸머 동무께서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고조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힘차게 질러보시라우. 고조 내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외치란 말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냥 외쳤지만 일 없소.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조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보시라오. 자, 박자를 맞추시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동무. 동무, 고조 박자가 틀렸다네. 영어도 하신대요. 기다려보세요. Our great and mostly highly respected comrade Summer says, When you are feeling gloomy and frustrated, you must climb up a mountain and give one mouthy shout. Friend, just like me, puff out your chest and shout with all your might. I tell you, 쿵따리 샤바라 파파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수! Everybody! Big round of applause.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가사 들으셨죠?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catch that phrase while she was reading out the lyrics.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뭘까? 꽤나 북한에서도 좀 핫한 노래였나 봐요. Back in the 90s and in the early 2000s. 90년대도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굉장히 핫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정답이 뭘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그냥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셨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모닝그룹어들 믿어볼게요. Let's now listen to a song.

You guys are so funny.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북조선 대표 음식 평냉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북조선에서 훌륭했던 동무들이라고. 오늘의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되셨네요. You've become the main character for today. Yeah, that was not expected. 우리 평양냉면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우는 냉면 한 접시 하러 가시라우. 평양냉면도 북조선의 대표 음식인데 좀 땡기네요. 오늘 따라서 정답 얼마나 또 보내주시고 계실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야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도 남조선에는 아주 신나는 노래들이 많더라우. 쿨론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조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e have a lot of great songs. Cool K-pop, contemporary K-pop, old K-pop, you name it. 아주마주 many many K-pop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조선 동무들. 우리 3151 모닝그룹은 역시 글로벌 방송 모닝그룹. 이제 North Korea 게스트까지 모셨네요. 최고 최고. 여름에 한 번은 듣고 가야 하는 쿨론의 쿵따리 샤바라. Oh yeah, this is kind of like a summer-like jam, isn't it? 여름에 듣기 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이 vibe 우리 같이 함께 즐겨보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이 노래 나왔을 때저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32년 전이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this song came out like 32 years ago?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I still remember this song because I was out in 서울대 어린이공원 with my parents when I was obviously a little kid. 근데 그때 클론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막 그래서 막 춤추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한테는 어렸을 때 클론이 뭐 지금의 에이티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돌 같은 그런 어쨌든 그룹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And the legend never dies. So yeah, here's to Clone. 클론 짱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So the answer was 쿵따리 샤바라 by Clone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나고 싶죠? Yeah, you wanna carry this vibe, right? 좋아요. Let's see what DJ Ba has for us. DJ Ba, Ba, Ba, Ba, Ba, Ba. Let's get it! Oh yeah! She has another song from the 90s or the early 2000s. I'm not so sure. But anyways, this is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time for some nice in-depth and also soothing music time, everyon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 돌아왔어요. 노래 한 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 노래를 직접 번안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2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그님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와 그리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ve got another song for you, obviously. This time it is going to be a Korean song that was officially adapted and also performed by a foreign musician. So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see if you can guess both the artist and also the song title. I guess the song title will be the same today, so all you need to do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오늘은 노래 제목이 똑같을 거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곡 가수요. 외국이 번안했는데 어떻게 노래 제목이 똑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what kind of song that might be? I know you might be all curious, so I won't let you guys sitting there just wondering, because I will let you guys know about this song right away.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Andreas Sandlund, 사랑했지만 이라는 곡을 들어볼 거예요. Although I love you. 사랑했지만 뭐. 그 뒤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사랑했지만 뭐 어쩌라는 거지? 헤어지자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했지만 노래 들을 건데 The song is by a foreign musician, Andreas Sandlund. 과연 원곡자가 누굴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모르시겠다면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은 참여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Before we listen to a song, just before we listen to a song, let me provide that hint for you. Because I'm a very kind angel. 저 천사같이 착한 썸머가 여러분들께 또 드리는 힌트 잘 들어보세요. So the original musician, 이 원곡 가수는요, 김 씨의 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folk 가수입니다. So think of one of Korea's most beloved folk singers who sa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이제 다시 이 노래 부르신 그분인데요. 오늘은 사랑했지만 노래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랑했지만의 원곡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BS EFM 댓글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로 남겨주세요.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우선 리메이크 먼저 들어볼까요? 번안한 버전. This is the remake version. 사랑했지만 by Andreas Sandlund.

Though I love you, what a lovely and soothing song it is. 노래 정말 감미롭고 좋지 않나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Though I love you. 과연 이 원곡자 누구게요?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although I love you.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했지만 아니겠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 한번 보내세요. 아리송 아리송 하시나요? 정답들이 정말 찔끔찔끔 왔는데 한번 그 찔끔찔끔 온 문자를 읽어볼게요. 아,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는 또 이렇게 어려운 거막 철석같이 맞춰주시면서 또 언제는 아 이거는 누구나 다 맞히지 이러면은 또 의외로 또 정답이 조금밖에 안 오고 막 이래요. 정말 이렇게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실 거예요. Are you gonna play push and pull with me, morning groovers? Oh my own gosh. Okay, 우리 얼짱님께서 늦잠 자서 이제 듣네요. 어머, 신기방기! 원곡자는 김광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 little late today, and you're quite surprised about the fact that the original musician is 김광석. 오, 김광석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과연? Who else? 민준, 리나맘, 어서오세요. 어머, 김광석 가수분이 부르신 게 원곡이었어요? 어머어머, 소름 끼쳐요. 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못 듣는 동안 유튜브랑 다른 시간대에 제 방으로 들었답니다. 라이브 듣고 봤어용!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long time no see, 민준, 리나맘.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정도 안 들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듣는 모닝그루브가 훨씬 더 재밌기는 하죠. It's alway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Live is way more fun than listening to the reruns. 어쨌든 신기하죠. 김광석 가수분이 원곡자였다니? 막 이러면서 놀라신 것 같은데 0117 모닝그루버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인가요? 같은 곡인데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So it seems like they are the same music, but it feels really different. 맞아요. 느낌이 원곡과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약간 업한 느낌이 살짝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guys think? Do you guys prefer the remake version or do you prefer the original version? 난 그래도 원곡이 좋다. 리메이크가 조금 더 다르네요. 다르고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Well, although I love you by Andreas Sandlund, the original musician is, of course, 김광석 씨였습니다. Yo, some of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여러분들, 뭐, 극소수지만 그래도 정답을 잘 맞추셨네요, 여러분들. 극소수라고 자꾸 제가 강요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알바생들. 회초리, 호랑이 선생님 지금 회초리 들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Okay, so let me give you some info.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요. 고 김광석 released this song 사랑했지만 on his second album back in 1992. 어머, 제가 태어났던 한 해네요. The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a singer-songwriter 한동준 and 김광석's deeply emotional interpretation helped turn it into one of his best song, best ballads. And over the years, it has been covered by many Korean singers, of course, including 김경호, 김범수, and 김현우. 우리가 사실 이 노래 가사, 사랑했지만, 이 노래를 안 들어본 한국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Andreas Sandlund. Well, he is a Swedish singer-songwriter. 왜 스웨덴에는 이렇게 저명한 그런 뮤지션들, 실력파 뮤지션들이 많은 걸까요? 궁금했어요, 항상. 뭔가 그 스웨덴의 어떤 뭔가 음악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있는 건가? 누구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안 만드시나요? 저 되게 궁금한데. Anyways, Andreas Sandlund created the first English language remake of 김광석's 사랑했지만 back in 2014. Rather than simply translating the Korean lyrics word by word, the English version reshaped the lyrics around the same theme of loving someone while knowing the relationship cannot continue. Sandlund also performed the song with his original writer, Han Dong-jun, at 2014 Paju Folk Festival.
혹시 바구니 팀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아, 안 가보셨다고. 음악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And Sandilyn said he was deeply moved when he first heard 사랑했지만 and wanted to introduce the song to listeners to Europe. And his version was notable at the first English remake of 김광석's song by a foreign artist. 노래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노래를 소개하고 싶었겠습니까? To all the foreign listeners, foreign musicians, take a listen to K-pop. They have some good songs there, so introduce them to Europeans, to South Americans, or whatever.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또 한국 노래, K-노래 많이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Shall we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김광석 with 사랑했지만.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한국 가요계의 전설 김광석 원곡이 훨씬 좋아요. So the original track sounds so much better because 김광석 is the legend of the Korean K-pop. Indeed, I truly agree with you. Why not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from another legendary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If I were a cloud, I would become the rain for you. 얼마나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가사 아니겠어요?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내리고 싶은 그비 생각해 보시면서 This is 안치환, 내가 만일.

Confession, confession. Today's Coin 노래방 concept is all about confession. 오늘은 고백송들 우리 DJ 방학께서 리스트업을 해주셨네요. 과연 제가 했을까요? DJ 방아가 했을까요? 누가 선곡했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누가 선곡할 것 같아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Who selects music for Coin 노래방? Take a guess. Is that me? Or DJ 바? Or maybe 윤도혁 감독님? 하지만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보셨나요? 윤 감독님? 어디 노래방에서나 세레나데? 오! 불러보셨대요! 오! 노래 좀 하시나 보네. 이번에 밖에 계세요. 여기 들어오시지. 예. 아닌가? 계속 지금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가? But anyways, 갑자기 뭔가 달라 보이는데? 나를 동생은 나는 연한 남이야. 몰랐네요, 잘하니까. 전형적인 옛날 뭐 2000년대 고백송인데. 내 여자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떤 고백 해보셨어요? What kind of confession did you make when you were living in life? 어떤 사람 고백 해보셨을까요? 편지 고백? Did you write a nice handwritten letter? Or did you drag that person to 노래방 and sang them a love serenade? Did you dance for that person? 말아요. 이거는 옛날에 연하남들이 많이 불렀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는 걸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인기 많았어요. Anyways, 여러분들 TMI 퀴즈 가지고 왔거든요. I have brought another TMI quiz. I know you guys are having some busy morning. 여러분들 아침마다 사실 부업하는 게 쉽진 않은데 본업도 있는데 모닝그룹에서 부업까지 하느라고 힘드시죠? 오늘은 그래서 좀 쉬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So since you guys are having some hard time doing extra part-time job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for Morning Groove, I brought some easy question, easy TMI question. So, are you ready to take a guess? 좋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해볼게요. 자, 서른 중반인 썸머는, 뭐 누나죠? 내 여자 누나. 서른 중반인 썸머가 오늘날까지 부모님한테 듣는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요즘에도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벌써 미드서티인데 아직까지 제가 듣는 잔소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TMI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 남겨주세요. 썸머가 과연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이 완벽한 썸머도 잔소리를 듣는다고요. Everybody, let's go! 들으니까 너라고 부를게. 가사가 다르군요. 내가 미쳤으니까. 데니 모닝 그룹. Good morning, Summer and everyone. Wow, I do love this song. Oh my gosh. You know what? Benny loves a lot of songs from the early 2000s, I believe, and even from the 90s. How are you all familiar with these songs? I'm so curious. Do you ever sing this song to your lover? Do you have a lot of nunas around you? Now this is classic. This is like the K-classic confession song. 우리는 임재범 고해 들으면 딱 그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듣자마자 아! 막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되게 좋은 노래예요.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하지 않니까? 이거 얼마나 그 K-마초 감성을 보여줍니까?

0: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그라들어 하세요? You know, stop having those cringe. This is like an amazing song. 옛날에 90년대 이게 먹혔다니까요. 2000년대에도. 예. 밖에서 저보고 마이클 볼튼인 줄 알았다고. 아, 임재범 씨 흉내냈다가 마이클 볼튼 소리 들었네요. 우리 막 리메이크 리와인드에서 이제 막 한국 노래 번안한 거 막 하잖아요. 마이클 볼튼 씨께서 이거 딱 하시지 그랬어요. 왜 안 하셨어요? This song is for you, Michael Bolton. 이 허스키의 대명사예요. 이 허스키한 가수들이 꽤나 인기가 좀 있었답니다. Let's go! 윤동의 감독이 Let's go! 마이크 터스!
1: 있나요?
0: 윤동영! 진짜 싫어하신다. 이것까진 아닌데 하고 계세요. 아, 나는 이승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닌데. 막 이렇게 성그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홍진킬러님께서도 루이 암스트롱인 줄. 이게 허스키가 다 같은 허스키가 아니거든요. You know, we all have different kind of husky and musty voice. So I obviously cannot pull off 임재범 the way he sings. 여러분들 9회 얼마나 이게 명곡입니까? 우리 K-Music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It all started from here, okay? 가요가 있으니 K-POP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Now, 그쵸, 옛날에 이런 그 코러스가 막 등장해요. 막 여러 명에서 막 이렇게 하모니를 부르는 뒤에서 이제 백싱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죠. Okay, back to RTMI quiz.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자, 미드서틴 썸머가 요즘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차 조심해라 라고 해줬습니다. Watch out for cars. Surprisingly, I don't get this. 뭐 어디 가서 뭐 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이거는 잘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운전 조심해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차 조심해 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No, this is not the common nagging from my parents. Not at all.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3151 결혼해라 라고 해주십니다. Get married. 그쵸, 이런 거 많이 들을 나이기는 하죠. 제가 This is really funny about Korean parents. So they would ask you, no, actually they would tell you, force you to get married. They would be like, 결혼 언제 하니?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 Why don't you have a boyfriend?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막상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이러면서 엄청 물어봐요. 정말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잘해주니? 말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근데 또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한 5년 정도 뒤에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면 눈코에 딸리면 그냥 어 좋다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10년 뒤 하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아버님? Anyways, yeah, those are very common naggings that we get from K-parents.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딱히 그런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한 번 하셨다. 아빠가 최근에 오빠가 결혼했을 때 오빠 결혼식장에서 자꾸 저도 결혼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저까지 보내버리고 싶나요? 왜요? 아빠 옆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But anyways, another confession song. This is a K-musician,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Can I love you? Can I love you? Like asking you a question. Hey, by the way, you look amazing, beautiful. Do you think I can love you? Oh, no, you.
2: 거기 좀 앉지? 여기요!
0: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불금 너무 좋네요. 썸머피디님 보면 웃겨요. 감사해요. 나는 진지하게 노래를 좀 열창하고 있는데 웃기면 웃긴 거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 약간 푼수 같대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So can you guys agree with other people's opinion that I'm a little goofy? Should I say? 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Let's go. 5, 6

good stuff, okay? 내가 잘해줄게. 사기꾼 멘트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줄게. 오빠가 잘할게.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 저 약간 왜 이렇게 주정뱅이 같지, 아침부터? 자, 어떤 잔소리 썸머가 들을까요, 요즘에?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밥 잘 챙겨 먹어라. 아우, 이건 밥을 제가 워낙 잘 챙겨 먹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를 잘 안 하시나? So eat well. Yeah, they don't say that because they know that I eat well. 귀신같이 먹으니까 괴물같이 먹거든요. 뭐 집에서도 요리도 해먹고 이러니까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심지어 반찬도 안 사줘요. You know, when it comes to gay parents, when you go and visit their house, they would pack you a huge bunch of 반찬 for you to take. 근데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거든요. I don't take them because I know for myself that I want to finish them and I don't want them to go to waste. So my mom don't really pack me any 반찬. 반찬도 안 사주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딱히 안 하세요. 알아서 잘 하니까 이런 거는. 의외로도 알아서 잘 하는 거에는 잔소리를 안 하시네요. 0117. 집에 일찍 들어가라. So return home early. Now they gave up on this. 이거는 뭐 말로 해도 제가 일찍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자꾸 안 지키니까 쟤는 100번을 얘기해도 일찍 들어올 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이 잔소리는 그때 멈췄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신데 차분해라. Be more patient, be more calm. 어 왜요? 저 지금 되게 차분하지 않나요? 사랑해도 될까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차분한데 차분할 땐 꽤나 차분하다고요? Welcome our Canadian singer Celine Dion. Now we're gonna sing The Power of Love. Love is strong. Love is amazing. 사랑은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썸머야 귀에서 피 날 것 같다. My ears are bleeding because you're talking too much. 에이, 이거 너무 상처다. 이거는 잔소리에 비해서. 말 많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누구 닮아서 말 많은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서 떠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yeah. He said that I would flow in the water, just my mouth would flow in the water so that I can continue talking.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3이요, 내일은! You are my friend. 아, 이 코맹맹이 소리 예전에 푸니타가 되게 잘 냈었는데 셀린디온 성대모사 잘했더라고요.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야 연애해라 썸머야 살 좀 쪄라 썸머야 그만 예뻐지면 안 되겠니? 뭘? 마지막 잔소리는 맨날 듣고 싶다.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왜? 나 뭐 얼굴 이상해? 아니 너무 예뻐졌잖아 우리 딸. 이러면서 약간 공주병이 있거든요. So I would love for my parents to tell me this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What's wrong with your face? You look extra stunning today. Oh my gosh, my daughter, you're so beautiful. 그러니까 칭찬만 듣고 살고 싶나 봐요, 저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진짜 답을 못 맞추시네.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o let me tell you. So what my parents always nag about these days is about my outfit. 제 옷 입는 스타일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특히

제가 치마 입었을 때 짧은 치마 입거나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너 그렇게 입고 올 거면 병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So my father would be like, if you're gonna wear like short mini skirt, don't visit me.

So I told my parents, okay, you can always comment about my outfit if you're gonna buy me some. 그러니까 엄마 그럼 옷 한 벌 사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사주신대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Anyway, the power of love. 이게 뭐 사랑이라면 사랑 아니겠어요? We call that love, morning groovers. The power of love. Making comes from love. Okay? 오늘 그러니까 뭐 자식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 노래를 좀 더 감상해보실게요. Think about the love, the power of love from your parents, from your kids, from your husband, from your wifey. And take a listen to this song. Morning Groovers, I will fade out but come back really soon. Let's go. 'Cause I'm your lady! 외쳐주세요. The power of love.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 감성 그 사이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는 Summer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예요.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는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Movie Theaters Back in the Days. 오늘 타임캡슐 주제는 영화관이에요. 라떼 영화관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Send me your own memories and stories about going to the movie theaters back in time, back in your generation. 당시에 어떤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는지, 영화 티켓값은 얼마 정도였는지, 영화관 내부 모습은 어땠는지, 누구랑 무슨 영화를 봤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영화관을 잘 가시나요? Do people go to movie theaters a lot these days compared to how much we used to go in the past? I wonder. But yes, I want to know all the details about how much the movie tickets were back in your generation, which movie was being shown, about your movie date, and etc. Now, for me, I'm going to give you my answer. Watching an early early morning movie was kind of like a family ritual of mine. And back then, the early morning movie ticket costed around 5,000 won only. 조조 영화 기억하시죠? 저 때는 아침에 조조 영화 보는 게 한 5,000 원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대학교 때 가족들이랑 일요일 아침마다 조조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조조 영화를 보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는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일요일 날 조조 영화를 보려니까 너무 졸려서 이제 영화 보다가 존 기억도 되게 많은데요. 이게 제 영화관에 대한 추억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영화관에 관한 어떤 추억들이 있나요? 라떼 영화관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song is from 1987 film Good Morning Vietnam. Here is Louis Armstrong, What a Wonderful World.

And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gain, today's topic is movie theaters back in your generation. 오늘은 라떼 영화관 사연 받고 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it, there used to be a lot of people back in the days in movie theaters, right? 요즘에는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되어서 영화관에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영화 티켓도 다 셀프로 기계로 끊어야 되고 자율입장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there is no one at the door checking your tickets, so you're able to enter without any of that process these days. 근데 예전에는 뭔가 직접 티켓, 종이 티켓이었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입장시켜주고 그 종이 티켓을 모으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Some people would collect the movie tickets because it was paper, right? These days, we do everything in mobile devices. 그 영화 티켓을 모으는 그런 재미도 소소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Let's get to your messages. 0117 모닝그룹업께서 라떼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아니고 극장 하나에서 영화 하나 개봉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옛날 같네요. 영화 포스터도 직접 그려서 걸었었죠. 에이, 거짓말, 진짜요? 영화 포스터를 직접 그렸다고요, 손으로? 그래서 걸었었다고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극장에서 그리고 영화를 하나만 했었다고. So only one movie was being shown at movie theaters. This is interesting. I wonder why that is. 영화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나만 개봉을 했었을까요? 3378 모닝그룹업께서 영구와 땡칠이 보러 간 기억이 있어요. 좌석이 꽉 차서 앞뒤 양옆 통로 신문지까지 칼고 앉아서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표에 좌석 표시도 없고 앉고 싶은 곳에 선착순으로 앉았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So there were no designated seats at movie theaters back in the 80s and 90s. So people would just sit anywhere they want. So it's like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So they had to be early to be able to sit at a place where they wanted to sit. 그리고 신문지까지 깔고 봤다고요? 무슨 야구 경기장도 아니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Wow, so you were able to just sit on the stairs while watching the movie in the movie theater? 되게 신기한 경험이네요. 요즘엔 진짜 상상도 할 수는 없겠어요. 그쵸? 요즘에는 또 이렇게 누가 앉고 있으면 저기요, 여기 제자리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7529 모닝그룹어, 종이 티켓 시절이요 라고. There'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those movie tickets back in time, you know, when we used to have actual physical movie tickets. 이거 옛날에는 영수증으로 된 종이 말고 되게 두꺼운 종이었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착 뜯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같은 그런 종이였는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Now we don't get to see any of them anymore. So 박은희 팀장님 is showing me the picture of the movie posters back in time. 아,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So it's not an actual picture, but it's actually a picture drawn by some sort of a movie poster artist, I guess. 이런 거 좀 정겹긴 하네요, 진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 뭐 극한 직업. 아, 요즘 영화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 그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Interesting. 옛날 영화 얘기 계속 한번 해볼까요? 라떼 영화관 관련 사연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Morning Groovers, continue sharing any memories or recollections you have about going to the movie theaters in your generation.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from the movie Pretty Woman back in 1990. Here is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0: A new morning groover 2368 said,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저는 부산의 학창시절 국제극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상영 전에 애국가도 불렀었어요. 부산에는 국제극장이 좀 유명했나 봐요. 애국가를 참 꽤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예전에는 애국가 부를 일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와, 그럼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랑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른 후에 영화를 관람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It's very interesting how things have changed so much these days, right? 5899 신규 모닝그루버께서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사는 39살 박상호라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추억보단 짜릿한 기억을 되뇌어보면 첫사랑과 늑대의 유혹을 봤는데 그 이후에 첫사랑이 계속 강동원 배우님 잘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삐져서 그 뒤로 안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소심남이 그 첫사랑과 다시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했답니다. When I reminisce about memories in the movie theater rather than nostalgic memories, I remember watching 늑대의 유혹, and after that, my first love kept saying that 강동원 was so handsome, so I got a little upset, and we didn't meet again after that. Now, from a very timid man, I made a commitment with her and even got married. 와, 어떻게 하다가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얘기하시다가 다시 결실을 맺으신 걸까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분께서 아, 알았어, 오빠가 더 잘생겼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서 풀리셨나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실을 맺으셨는지 정말 영화 같은 사연이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그 늑대의 유혹의 강동원의 등장신이 또 되게 유명하죠. 우리 반장님께서 라떼는 동시 상영이라는 게 있었죠. 한 편 값으로 두 편을 상영해주는 가성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꼭 한 편은 19분 영화를 상영했었다는 이라고 해주셨네요. So in the past, there was a system where you could watch two movies for the price of the one simultaneously. And it was quite a cost-effective system. 이런 제도도 있었나요? 좋네요. 요즘엔 왜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리고 꼭 한 편은 왜 19금 영화를 상영을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라는 건가? 건수 오빠님께서 라떼는 화양사거리 동부극장에서 동시 상영도 했었어요. 영화표를 하나 끊으면 하나 더 보고 갈 수 있었죠. 자리가 부족하면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준비되어 있어서 앉아서 보고 그랬어요. 진짜 애로.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진짜라고 믿어볼게요. Because I see multiple messages regarding that. You know, if there weren't enough seats, people would just grab some chair and just sit down to watch a movie. How is this possible? 불편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었었나 봐요, 예전에는. 8873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저의 연애 시절 영화가 끝나고 자막 올라가는 것 안 보고 나간다고 제가 화내서 그 이야기하면 지금도 황당했다며 웃고는 해요. 저는 항상 음악은 누구, 제작은 누구, 의상은 누구, 끝까지 봐야 하는 성격이라. So you read through all the credits after the movie ends and you're still talking about that, I guess, with your partner. 저도 그냥 떠나가 버리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런 걸 또 다 보셔야 되는구나. 상대방이 그러면 또 같이 있어줘야죠, 그죠? Everyone, thank you for sharing all these messages about movie theaters back in your generation. 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in a minute. But here's a song requested by, actually going out to 0181.
1: 고등학교 때 타이타닉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영화 상영 끝나고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영화가 재밌어서 한 번 더 앉으면 또 상영을 해주나요?
0: Interesting. 타이타닉 얘기하니까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My Heart Will Go On by Celine Dion.

ain't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for today. There is a reason for it, because there is a lot to cover. Let me put it that way.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유독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죠. I think we talked quite a bit about bass on this segment. 하지만 오늘 역시 베이스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So I will continue that today on this segment. 베이스를 치는 주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손을 어떻게 치는 것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건데요. So, where you play, play bass depends on how you play your right hand.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왔는데, I know it's not bass guitar, right? 그래서, 기타로서 이제 이 흉내를 내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So, right hand는 이제, 이 스트링을 픽하는 이 이렇게 건드리는 이 스트링이죠. I think if you are on 보이는 라디오, I think you can kind of see that, right?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finger style, finger picking입니다. So your right hand, 이 검지 중지로 이제 줄을 번갈아서 뜯는 거죠. So alternate picking between index finger and middle finger.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베이스 치는 거 보시면은 아 저렇게 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I think most the common form of playing bass that you see play bass is the showing.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검지 이렇게 검지 그 다음에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흔한 스타일이죠. finger style, finger plucking sty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slap. 이게 slap은 뭐냐면은 엄지로 줄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로 줄을 이 뜯는 거예요. 그래서 so slap and pop이라고 하는데 slapping the strings with the thumb like this. 이렇게 근데 이건 어쿠스틱 기타라서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땅땅. 그 다음에 팝핑은 이렇게 뜯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t goes like 땅땅.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So it gives you that very percussive sound. 이제 퍼커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주법이죠. 70년대, 60년대 funk, and you hear a lot of those slap and pop in the Red Hot Chili Peppers music. 그러니까 쿵딱 쿵딱 몽. 죄송합니다. 이 기타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또 흔한 스타일은 뭐냐면 엄지 피킹이라고 하는데 thumb picking. So 아까 첫 번째는 검지하고 이제 중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thumb picking은 엄지로만 줄을 튕깁니다. So plucking with the thumb for very softer and rounder tone. 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crispy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thumb picking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죠? And also three finger 주법이라고 있는데 기타에서도 쓰이는 주법인데 three finger means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위해서 아주 빠른 템포 당드라 당드라 당드라 이렇게 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So three finger plucking is using index, middle and ring finger. 그래서 세 개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빠른 연주를 해야 될 때 이 three finger 주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법인데 뭐냐면은 피크 주법입니다. 피크는 기타 칠 때 you know that little plastic thing that you see, right? 그 피크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줄을 튕기는 건데 제가 지금 피크가 여기 없어가지고 이게 피크라고 하면은 피크를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튕기는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줄을 튕기는 건데 I guess the advantage is that 피크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And just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very different, very sharper tone, very crispy tone.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것보다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긁는 게 훨씬 더 크리스피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크 주법을 사용한 곡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I came across this video and 와, 정말 피킹 베이스가 너무 멋진 연주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연주였는데 클립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볼게요.

So very groovy 하지만 굉장히 또 크리스피한 날카로운 사운드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죠? That's you know what the pick bass can do. 픽으로 베이스 치면은 이런 근데 상당히 그루브도 있고요. 멋진 그런 다양한 톤이 나오죠. 그래서 you know if you are a bass purist 가끔은 이제 픽으로 치는 것을 굉장히 좀 비난하고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합니다. There's some bass purists looking down on playing with a pick.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무조건 연주해야 되는 거야. 피크 도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이긴 한데 I think you will find people like that. But I think to me pick bass has to be one of the arsenals that you need to carry.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픽 베이스 명곡들을 준비했는데 and there are many actually masterpiece song that features a pick bass. 어떤 베이시스트가 이 곡이 뭘까요? 하고 이제 연주를 해준 사운드 샘플이 있어요. 클립이 있는데 한번 이 클립 12초짜리인데 들어보시고 어떤 곡일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예스. 딴다다단딴다다. 음을 잘못 잡았는데. 핑크 플로이드의 Money라는 곡이죠. 정말 이 픽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이 곡은 물론 그냥 finger bass로도 할수 있습니다. But I guess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just very different.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곡, Pink Floyd의 곡입니다. Money.

awareness that you can get from the pick bass really shows in a song. 왜냐면 이제 베이스가 이 전체 악기랑 같이 묻히면요. Sometimes it loses its sharpness. 뭔가 이 전체 밴드와 어우러지면은 그 베이스의 톤이 좀 뭐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but if you use a pick to play the bass that sharpness, the crispiness kind of still kind of prevails in the midst of a heavy band sound. 위즈덤님께서도 저도 피크로 치는 베이스 안 좋아하는데 왜 좋죠? I think there is a stereotype about pick bass. 왜냐하면은 이제 원래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a traditionalist, I think, want to see a bass played on with the fingers. 근데 이 보통 픽 베이스를 주로 많이 쓰는 장르가 이 펑크, 팝 펑크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pick. 왜냐면 펑크는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쳐야 되는데 이 fingering으로는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it's safe to say that it is easier to play bass with pick. 왜냐면 finger로 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pick로 치면은 쉬울 수가 있거든요. For example, 이 아주 빨리 쳐야 되는데 뭐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이런 쳐야 돼,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못 쳐요. 굉장히 빨리 쳐야 된단 말이에요. Even using the three fingers 안 되죠. 근데 pick로 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That's why, you know,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the pick to play the song. 물론 뭐 이 메탈리카의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는 피크 없이도 그 똑같은 스피드로 칠 수 있습니다만 you see a bassist from like a Metallica matching that kind of speed with his fingers only. But the sample of the pick bass that I had you listen to earlier, it just has a very cool groove to it,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곡을 준비했는데 이 샘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딴딴딴딴딴 딴딴. 아, 이 곡을 들으니까 또 아이스큐브가 바닐라 아이스가 아이스큐브가 아니죠. 바닐라 아이스가 또 생각이 나는데 The Under Pressure. 이제 약간 이 곡, 그 샘플은 좀 무디게 좀친게 맞긴 한데, it was definitely played as a pick bass on the original Queen version as well. 한번 들어보실까요? Queen입니다. Under Pressure.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a big fan of bassist Marcus Miller. I don't know a lot about music, but I really love the bass as an instrument. And thank you as always introducing me to great music and sharing your knowledge with us. My pleasure. I think by talking about these kind of things, you know, instrument-specific focus when you listen to songs, I think it just makes it a more pleasant experience, more fun experience, I think. 마커스 밀러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주법을 섭렵하신 분이지만 특히나 slap and pop, you know, like 이거 죄송합니다. slap and pop의 정말 이 마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3998님 쓰에서 피킹을 해서 연주하는 악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지만 시연해 주신 것처럼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뭔가 쉽다. 쉬운 건 아니

아니지만 표현의 한계네요. Slap이나 fingering이 익숙한 악기니까요. Right. I think people do generally have, you know, preconception that, you know, bass is to play the, on, with the fingers. 그죠?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이제 picking을 통해서 들려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톤과 표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You know, just having something more extra that you can show as a bassist, right? With that extra crispiness and the sharper edges to your playing. 그 다음 곡은요. 먼저 한번 유명한 곡인데 감독님 먼저 한번 이 깔아 주시겠어요? F. 네. 그 이 곡은 잘 들어보시면 약간의 이펙트가 들어간 피크 베이스입니다. 피크 베이스인데 뭔가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곡인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와야 되는 거죠. So it's a bass riff of Immigrant Song by Led Zeppelin. Thing about this song is it's same as a guitar riff. Guitar riff하고 이 bass riff가 똑같은 연주인데요. This kind of riff you will have very hard time playing with your fingers only. 이런 곡은 정말 이 fingering으로만 굉장히 이 성취하기는 힘든 연주인 게 일단 이 줄을 뛰어넘어야 되는 연주가 굉장히 많고 and that edginess, that crispiness that you get 정말 이 피크를 꼭 써야 되는 곡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볼까요? Led Zeppelin입니다. Immigrant Song.

0: That was an immigrant song and also a song by Arctic Monkeys, Crying Lightning.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trokes, Reptilia, all featuring a pig bass sound.
1: 3958님, 헬스장 파워 업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 For sure, I think it would definitely give you some energy and power to lift heavier stuff.
1: 마지막 곡 전에 약간 보너스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you know those really speedy bass line. 이제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제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it sounds like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you know, it's usually only achievable by using the pick. Those triplets, 3 연음 이렇게 계속 연주해야 되는 단다라 단다라 단다라 빨리 해야 되는 연주인데, 그런 연주를 손가락으로 그냥 연주하는 그런 베이시스트도 있었는데, 80년대 유명 밴드죠. 아이언 메이든의 저 트루퍼이라는 곡인데, 한번 밑에서 들려주시죠, 감독님.
2: If you are a fan of 80s heavy metal music, you probably have heard a lot of Iron Maiden song, and they feature a lot of those Dangdara bass. But the thing about this bassist is that he plays with his finger.
1: 한번 들어보시죠.

0: drop it. Come on, yo. 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your Saturday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Many talented musicians wear many hats, singer, songwriter, lyricist, producer, and so much more. But sometimes what makes a person truly interesting isn't how many hats they wear, it's how they make each one unmistakably their own. Our guest today, Cho Dong-hee, comes from what you might call musical royalty, a family filled with extraordinary talent and an incredible musical legacy. That alone could be a lot to live up to, yet rather than simply standing in the light of that legacy, she has created a light of her own through her voice, her words, and her own unique musical sensibility. Let's meet today's special guest, Cho Dong-hee. Hello,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Wow.
0: It's an honor to invite a musical royalty.
1: Thank you.
0: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랫동안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그렇구나. Finally, we have her here. 너무 아침 일찍이 아니시길 바라면서요.
1: 저 일찍 일어납니다.
0: Oh, really? 네.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7시. 식물 물 줘야 돼가지고요.
0: Right. We'll actually get to talk about a little bit later. 아까 잠깐 이제 리허설 해주셨는데, you sound fine. 정말 뭐 전혀 뭐 방금 일어난 기색이 없으신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looking forward to that live performance. 제가 인트로로 네. 특별히 준비한 음악 혹시?
1: 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네. 새 버전으로 제가 만든 라디오라는.
0: 라디오 80이라는 네. 곡. 제가 굉장히 오래 찾아서 어떤 인트로 곡을 틀어야 될까 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굉장히 근데 앞에 라디오 막 찍찍찍 소리 네, 나잖아요. 네, 네. It's perfect for the show. 그래서 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조동희 씨를 소개할 때 따라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 wearing many hats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는데 딱 그거에 어울리는 그런 네. 분이십니다. Lyricist, songwriter, producer, a mother of mother. three children.
1: Yes.
0: Yes. 진짜.
1: Twins.
0: Twins. Yeah. 그러니까 두 명은 아들, 아드님은 네. twins and a daughter. Wow, that is quite a handful.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what would be the word to introduce yourself? 어떤 식으로 본인 소개를 하고 싶으실까?
1: 아, 저는 요즘에는 식집사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0: 아, 식집사.
1: Green finger.
0: 아, green finger. 네.
1: 근데, 식물을 돌보는 거에 제가 요새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식물을 돌보다 보면 글감이 많이 생기고, 아하. 영감을 많이 받고.
0: So, taking care of plants. 영어로.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1: Planter? 플랜터 아닐 것 같은데.
0: Plant specialist,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 식물 관리하는 일 굉장히 네. 매진하고 네, 계신데, 네. so everything else is all kind of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네, 다른 건 다 네. 이제 파트타임이신가요?
1: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걸 정답은 제가 정했어요. 처음 작사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 영화 음악도 하고 뭐 yes. 하지만은 결국에 나한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지 생각을 했을 때 작사가 제일 재밌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작사할 때가 제일 설레고 재밌어요. 제 것 쓸 때도 또 남의 작품을 쓸 때도
0: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I was just having so much hard time while interviewing, preparing the question. 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Do you feel like you have 떠날라 본인이 생각해도 와 참 나는 물론 작사가로서 네, 이제 네.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네, 계시지만 네. 와 나는 참 많은 일을 했다.
1: 네. 네, 많은 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갓생 살았다고 놀려요.
0: 갓생.
1: 갓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산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근데 그 열심히 산 데는 열정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었어야 해서도 있어요. 근데
0: she
1: 그게
0: has,
1: 결국에는 저한테 동력이 됐지만.
0: She had lived her life to the fullest. 그런 표현이 있죠.
1: 네.
0: Living life to the fullest. And she has done that for sure. 하지만 또 아이의 엄마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요즘에는 자녀가 셋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that means you're patriot. 이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성인이.
1: 성인 됐어요.
0: 그죠.
1: 대학교 1, 2, 3학년.
0: 와, 1, 2, 3.
1: 막내가 한 번 더 반수를 해서 쌍둥이지만 1학년, 형이 2학년.
0: Then you have nothing else left to do then. 그냥 뭐 이제 알아서 다
1: 네,
0: 할 그런 나이가 되었네요.
1: 이제 곧 군대 갑니다.
0: 아, 쌍둥이가 같이
1: 아니요. 첫 형이 먼저 가고 이번 달에 동생은 이제 겨울에 간다고 해요.
0: 그렇군요.
1: 마음이 아파요.
0: 모멘트네요. 작사가로서의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요. I want to talk about her career as a lyricist because that's how you got started in the music industry. 처음에 이제 작사로 데뷔를 하신 거죠. 그죠?
1: 네, 맞습니다.
0: May I ask what year you made a debut?
1: 실은 그 등록은 95년도에 조규찬 씨 1집으로 등록을 했지만 그 전에 김정민 씨 1집에
0: 슬픈 언약식 김정민 씨요?
1: 이제 그분의 1집에 동네 오빠들의 권유로

0: 심지어 하나 막 저희 가족 권유가 전혀 아니고
1: 아하.
0: 동네에서 너잘 쓰는데 이러면서 한번 써볼래 하면서 김정민 1집에 이제 처음으로 박근태 작곡
1: 네.
0: 제 작사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첫 작곡 저도 첫 작사
1: 그래서 박근태
0: 그렇게
1: is
0: 해서
1: very famous composer.
0: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근태랑 저랑. 그래서
1: 두분다 거의 이제 시작하려는
0: 네,
1: 그런 단계였던
0: 첫 곡, 첫
1: 거죠.
0: 작사.
1: 와.
0: 그래서 친한 친구죠. 지금도 이제 잘 지내는데.
1: So 김정민 is not your
0: 네.
1: 동네 오빠? 김정민 씨는 동네 오빠는 아니고 이제
0: 그
1: 그,
0: 구.
1: 같은 구.
0: 동네 오빠들이
1: same district.
0: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앨범을 낼 것이다. 이러면서.
1: 아, 그렇군요. 혹시,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셨던 건 아니고,
0: 아니에요. 네.
1: 아,
0: 그래서
1: that's.
0: 썼었고 그 1집에 나레이션 온 김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1: 그쵸.
0: 녹음실에 온 김에
1: 그쵸. 온
0: 온 김에
1: 김에 뭐
0: 뭐
1: 이제
0: 해라 기타
1: 코러스
0: 쳐라 어,
1: 하고,
0: 온 김에 코러스를 공 김에 나레이션 한번 해라 그래서 김정민 씨 1집에 아주 아주 오글오글한 나레이션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접니다.
1: 아, 한번
0: 파묘가
1: 찾아보겠습니다.
0: 돼가지고 최근에
1: 네,
0: 유튜브에 누가
1: 아,
0: 올리셔가지고
1: 파묘라뇨? 이 굉장히 좋은 언커버라고 하죠.
0: 네.
1: You made a debut in 1995. 근데 amazing thing is, wrote lyrics to this song in 1997. 근데 97년에 발표하신 게 바로 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인데요. So in 2 years made a huge leap.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불리는 it's steady seller, maybe an understatement even. 굉장히 많이 불리는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이 처음 태어났는지 굉장히
0: 이
1: 궁금합니다.
0: 곡이 이제 하나음악이 한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막 이런 조금 어려움 속에서 장필순 언니의 5집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박용준 피아니스트랑 항상 작업을 했는데 이 오빠가 이승환 씨 공연으로 미국에 가 있어서 기타 곡을 써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조동익 오빠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랬는데 작사를 필순이 언니가 몇번 썼었나 봐요. 근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다가 저한테 너 이거 한번 써봐 이러고
1: I see.
0: 왔는데 저는 그 곡이 저한테 딱 맞았는지 난 1시간 그한 번에 썼어요.
1: I guess that's what
0: 네
1: happens, you know. 뭔가 이렇게 잘될 거면 그냥
0: 네 네,
1: 쑥
0: 맞아요.
1: 흐르륵.
0: 네
1: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0: 그래서 가지고 녹음실로 갔어요. 녹음실 막 녹음 잡아져 있고 이래서 그랬더니 보더니 뭐 이래서 다시 써올까 그랬더니 너무 좋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1: Who said
0: 바로
1: that? 장필순
0: 동익이
1: 씨가.
0: 오빠가
1: 아,
0: 그래가지고
1: 오빠께서.
0: 바로 빨리 녹음해 이래서 바로 녹음을 그때 했어요
1: Okay.
0: 그날
1: Imagining Mr. 조동익 said,
0: "아, 그랬어요."
1: It's so good, man.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Some name dropping here. 박용준 씨는
0: 네.
1: he is the other half member of the Classic. 요즘에 이제 김광진 씨와
0: 네,
1: 클래식의
0: 맞아요.
1: 멤버이시고. So it was supposed to be in and the song was supposed to be in the album of 장필순 back then. And you know 조동익 was obviously the brother, older brother of Miss 조동익 씨. 그럼 오빠와의 어떤 이곡
0: 네.
1: 작업이었는데 Is it any different working with your
0: 네.
1: older brother?
0: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딱이 곡을 써봐 해서 준 것이고, 많은 경우 최근에도 같이 작업을 할때 보면, 가사를 줘야 곡을 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1: 아하.
0: 그러니까, 무슨 곡을 써야 할지, 일단은 너의 글을 보고 내가. 느낌, 근데 이게 맞거든요, 사실.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덩어리 글을 보고, 곡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음절을 붙여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이 저는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어, 그 내용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실 것 같진 않아요. I guess sometimes you receive a negative feedback.
0: 오빠가요?
1: 아까는 하,
0: 아.
1: 이러는데 오빠께서
0: 그럼요. 무서워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의 예를 하나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처음 작사를 하다가 나는 사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써서 가져와라. 너 그렇게 말로만 하다가 뭐 저번에도 한달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와 아직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곡을 쓰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좀 아프게 말할 때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1: 굉장히 푸시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0: So 요즘에도
1: he
0: 뭐 그런 게 있죠.
1: gave you some

0: push in terms of establishing yourself as a singer-songwriter. 이제 작성하다가 이제 언제 너 싱어송라이터 될 거야? 이렇게 자극을 하셨군요. 와, what a brother, 진짜 멋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그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곡인데, just letting you know that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so just give her some space. 저희 큐티님들도 하나둘씩 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상민님께서도 조동희님 반갑습니다, 제니님,
1: 반갑습니다.
0: 위즈덤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는데, 에이미님도 이렇게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which was released in 1997, and Jo Dong is one of the biggest, I guess, hit as a lyricist, 그죠? 근데 또 작사가께서 부르시는 장필순 씨의 원곡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ake it away.

0: 제 리액션 지어도 될까요?
1: 네.
0: 쑥.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제니님께서는 제목부터 탁월한 명곡,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I guess just the title says a lot about this song. 그리고 필님께서는 Amazing Sister, 명곡 뒤에는 역시 뛰어난 원작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베스킨님께서도 일하다가 조동희님 배로 잠깐 왔습니다.
1: 아이, 고맙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와, 그 엄마 복숭아님께서는 조동희님 얼굴을 처음 보는데 엄청난 미인이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와, 엄마 복숭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윌스탑님께서도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요. 진짜 멋진 남매들 분들 덕에 제 학창시절도 아름다웠어요. 라고 이렇게 That says a lot actually about the family. 근데 장필순 씨 원곡 We're so familiar with the original version by 장필순 of course. 근데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Do you hear that a lot? Sometimes?
1: 말하듯이 부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서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준 씨는 제 1집 프로듀서였는데 제가 뭐 약간 옛날 버릇이 나와서 뭐 지르기라도 한다? 뭐 아니면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쓱 와가지고 말하라니까 노래를 해. 그러니까 말하듯이 부른다라는 게 사실은 소리를 내지 않 말하라는 아니고 좀 더 편하게 감정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0: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근데 필순이 언니 저 펜타포트에서 락커로 변신해서 막 엄청 요새는 샤우팅하고 계십니다.
0: Well, speaking of a rocker,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You were once a vocalist for a rock band. Actually, we'll get to that just a bit. 근데 작사가들이 본인의 곡들을 이렇게 보통 부르지는 않잖아요. You know, lyricists don't sing their song. 그렇죠?
1: 맞아요.
0: 근데 이 곡을 부르실 때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원곡이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1: 내 자식 보러 한번 간 기분. 네, 근데 어쨌든 자기들만의 사연이 있잖아요. 거의 진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은 허구를 쓰기도 하지만 상상 속에서라도 내 얘기고 내 아이 같은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을 진짜 이렇게 드러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들었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윤선 님한테 드렸던 어린 물고기도 제가 다시 제 앨범에 실었었어요.
0: 아하, 오케이. 그렇군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Do you get that a lot? Like when people ask, 이게 true story인지.
1: 네, 맞아요.
0: 그런 질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1: 말하기 싫어요.
0: 그렇죠. 그런 거 왜 물어봐. It's an art form. Just don't ask. 그냥.
1: 그거 있잖아요. 사랑 노래 부르면 네. 어느 남자니.
0: 그러니까요. 그 백스토리를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게 참.
1: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안 하는 것이 그 가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너무 강조되면은 그 가수가 그 가수의 감정으로 부르는데.
0: 네, 그렇죠. 네,
1: 그런 생각이
0: 좀. 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있다 질문을 드릴 텐데, because you are doing a lot of things, you know, in addition to writing lyrics yourself, you're also teaching lyrics to students. 그 얘기 좀 있다 할 얘긴데요. Speaking of being a rock vocal, 제가 굉장히 즐겨 듣던 노래이고, it's one of the bands that I really love because 왜냐면 I'm a huge fan of 신윤철 guitarist. 근데 신윤철 씨와 같이 이 원더버드의 보컬리스트이셨다는 것을 제가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as I was preparing for the question. 근데 원더버드는 이제 고구마 씨나 또 이제
1: 박현준
0: 씨 이렇게
1: 손경호
0: 손경호 드라마

0: 근데 어떻게 처음에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아, 맨 처음에 그 가사를 부탁했어요. 언더바드
0: 아,
1: 1집에
0: 알겠어요.
1: 고구마 씨가
0: 네.
1: 이제 보컬이었을 때.

0: 보컬로 저는 그때 이제 독집을 내려고 솔로를 내려고 노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제 데모를 듣고 언더버드 이 집에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1: 아, I see.
0: 같이 하게 됐죠.
1: 그렇죠. 처음에 이제 게스트로 이제
0: 네.
1: 하셨다가 이제 보컬, 메인 보컬이
0: 네.
1: 됐었는데, That's a beautiful story for a lot of people.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인데, 이 차가운 달이라는 곡이거든요. It's a
0: Cold Moon.
1: wonderful song. 진짜 Cold Moon. 이 곡의 이제 작사까지 담당하셨죠. 그렇죠?
0: 이거는 제가 곡 썼어요.
1: 아, 곡을
0: 그러니까
1: 쓰셨, 아, 그렇군요.
0: 반을 제 작사 작곡을, 그러니까
1: 아하.
0: 제가 거의 어찌 보면은 처음 만든 곡들이죠. 그
1: 아하.
0: 곡들이 네 개
1: 아, 그렇군요.
0: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제가 쓴 곡인데 이
1: 아,
0: 곡이 타이틀곡이
1: 너무
0: 돼가지고
1: 좋아요, 이거.
0: 미안했죠.
1: It's a fabulous song. 그럼 한번 들어보죠.
0: 네.
1: This is a same 조동희. 오케이. 같은 분이신데, 원더버드 시절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달.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I'm your PD, DJ EQ. Our special interview guest, 조동희님, is with us today.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에이미님께서도 저도 일하다가 조동희님 오셔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노래하실 때 I think you have a voice that really make people concentrate.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1: 안 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뭐라고? 이렇게 볼륨이 작아서. 아, 너무 또 겸손하시고. 제니님께서도 말하듯이 노래하시는 모습도 딸도 숨죽여서 같이 보았네요. 라고 이렇게. 정말 차가운 달 아래 연주하고 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감상평을 주셨습니다. 와. 위즈덤님께서는 홍콩 배우 같으신이라고 하면서 저희 그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원더버드 시절의 사진. 와, 약간 지금이랑 또 완전 다르죠. 또.
1: 저 때 또 시니컬했어요, 제가.
0: 와, 완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1: 성격도 좀 약간 내성적인 느낌이 있었고.
0: 아, 그러시구나. 네,
1: 좀 많이 변한 거예요.
0: 네, 그러시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한참 20년도 넘었을 때니까요, 지금부터.
1: 그렇죠. 25년도 더 됐을 거예요. 26년 전.
0: 네네. I mentioned that. 본인의 이제 곡만 작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1: 네네.
0: 근데 30년 넘게 작사가로 활동하셨는데 네. Just to name a few, 뭐 더 클래식, Shiny, On You, 정승환, 잔나비, 최정은, 이효리, SES, 조규찬 정말 많은 분들의 곡을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생들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쵸.
0: 가사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What kind of question do you get the most often from your students?
1: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 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0: That's the most difficult question.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 어디에서든 받아야지.
0: 와. Even the smallest thing that you see every day. 매일같이 보는 거를 통해서라도
1: 네,
0: 받아야 된다.
1: 네. 그래서 수업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무엇을 보든 써. 너 그럼 오늘 이거 보고 써. 이 식물 보고 써봐. 이 마이크 보고 써봐. 무엇을 보든 거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그렇군요.
1: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약간 소규모로 이렇게 클래스를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 어떤 수업을 듣는 목적이라고 할까? What are their objective of listening to your class?
1: 다 다른데요. 네. 정말 작사가가 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쓰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치유를 소개받았는데 여기가 약간 치유센터 같은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오신 분들도 꽤나 많고.
0: 약간 힐링 클래스군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 치유 센터 같다고도 표현했어요.
0: 아, just cures everything. 이거는 밝히면 안 되는데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도 스튜던트라고 들으셨어요.
1: 그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0: 그래요?
1: 네가 그래서 본부장님이 SNS에 여기 무슨 치유 센터 같은 그런 곳 같다라고 올렸더니 이제 후배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0: 네. 네. 그럼 저희 본부장님 can you rate his potential as a lyricist? 저희 본부장님의 작사가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1부터 10으로 보신다면 10이 최고고
1: 8,
0: 죄송합니다.
1: 8.
0: 8. 네. 데뷔하셔야겠네요. He's got to make a debut.
1: 화장일까요? 본부장님. 아니, 근데 정말 잘 쓰세요. 나. 그리고 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직도
0: 그래요?
1: 기억나는 어떤 글들도 있고 반장님이셨어요.
0: 와우. 이 본부장님 이후에 커리어가 보이는데요. 네, 네, 와우. 됐어. 이따 지금 아까 계셨는데 지금 다시 안 계시는데 I'll tell him about that.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의 곡들 이제 작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I guess 아, 이제 내가 내 곡을 싱어송라이터로 네, 네. 부르고 싶다라는 네. As Your Brother 조동익님 네, says 네, 네. 언제 할 거냐고 아, and 결국에는 데뷔도 하셨고 and very active you know releasing your own song 본인의 곡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딱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야겠다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저희 딸이 유치원을 갔을 때 엄마를 원래 엄마 이름 먼저 쳐보거든요 컴퓨터 배울 때 그때 쳐보더니 집에 와서 엄마 가수였어 엄마 음악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들도 유치원을 다니니까 다시 하세요 정말 그래서 컨펌을 딸이 권유를 하였어요 아하. 그래서 용기를 내서 1집 준비를 해서 냈죠.
0: To get that kind of support from family members means a lot.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밀어주는 거는 네. 정말 좋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곡으로 이 꽃차례라는 네. 곡을 준비하셨는데 네. It's a song that we played on this show before.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신곡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곡이어서 아마 들어보신 저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2024년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그 아이들만 크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20살이 될 때 네, 썼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곧 거의 20살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할 때쯤. 아, 네, 지난 20년을 반추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냈지? 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꽃차, 나의 꽃차례, 나의 꽃이 피어나고 있어. 전쟁터에서 시를 쓴다. 왜냐하면 가수 하림 씨가 라디오에서 이제 제가 나갔을 때, 누나는 거의 종군 가수네요. 거의 집에서 어떻게, 가사를 쓰고 음악을 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웃겼고. 아, 그렇지.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와중에도 글을 썼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0: 그런 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Raising three kids and still write lyrics. 왜냐면 그 감성이.

0: 맞아요.
1: 그 감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레이즈하는 감성과 맞아요. 맞아요. 나의 외로움이라는 그 감성을 오버랩할 수 없잖아요.
0: 애들 자면 이제 그때부터 출근 느낌.
1: And then when as soon as you get into sleep, you get into the 나의 외로움이 무드.
0: 아, 맞아요.
1: Right?
0: 네.
1: 그러면 그 꽃 차례라는 게 이제 꽃의 차례, 꽃의 시간이라는 그런
0: 꽃이 이제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여름꽃, 뭐 봄꽃, 가을꽃 있듯이 심지어는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른데 사람은 어떻겠니 하면서 제가 저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거죠. 꽃꽃이 또 피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의 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거고.
1: I see. 네. Time to bloom, I guess, for sure. 좋습니다. 네. 이번 곡은 이제 백킹 트랙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0: 네.
1: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this is 조동희, live from the studio, 꽃차례.

0: 맞습니다.
1: 예스. 감독님, 이 제가 준비한 빵빠레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이거. 아, 죄송해요. 이런 빵빠레 뭐죠? 제가
0: 빵빠레.
1: 아, 너무 박수를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분위기랑은 안 맞는 빵빠레였는데 제 마음은 아시겠죠.
0: 알겠습니다.
1: You know how I feel, right? 네. 정말 와. 1033님께서 쌍둥이 아드님을 포함해서 세 아이 키우시는 게 조동희님의 감수성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고 다시 활동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0: 고맙습니다.
1: 문자 주셨고요. 2021님께서 한 편의 시를 노래한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는 저도 이 곡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가사 전문을 올려주셨는데.
0: 아, 정말요?
1: 어떤 꽃은 봄에, 어떤 꽃은 가을에,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있대. 늦게 피는 것이 뒤처진 게 아니듯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사는 거야. 좋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네. 아마도 인터뷰를 많이 해오시면서, I'm sure that you have done countless interviews. 아마도, I'm not sure.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But I'm not sure if it is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talk more about. 이게 이제 아까 로열티 패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동희 씨는 오빠 두 분, 조동진 님, 그 다음에 조동익 님 두 분, 정말 거장의 오빠를 두신 그런 뮤지션이시기도 한데, 어떤 집안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What was the like atmosphere like living with such a legendary brothers?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레전드는 아니셨겠지만은 어떤 분위기셨는지.
0: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1: 두 분 다
0: 동지 오빠 댁에 놀러 갔을 때도 또 동희 오빠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놀다 가는. 사람들이 놀다 가는 곳? 신경 안 쓰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그 집에 항상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살고 있었어요. 그랬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무관심한 관심?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동준 오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슥 밥 먹을 때 이거 너 좋아하던 거잖아. 그 전에 제가 젓가락에 간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 I see.
0: 네, 동익 오빠도 마찬가지고.
1: Which is how his music is like. 그분의 음악이 그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조언도 툭 해주시죠.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시그널 OST 불렀을 때 조동진 님의 데뷔곡이잖아요. 네. 그 행복한 사람 제가 30년 후에 부른 건데 그때 곡을 사주셨어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이 일생에 많지가 않습니다. 토탈 이 두 분을 합쳐도. 근데 그때 칭찬받았고 나의 외로움이 넓을 때 썼을 때 칭찬받았고 그리고 1집 냈을 때 동익 오빠가 노래 좋다. 이 정도? 그런 정도고 그렇게 칭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없이 응원해주는 마음 같았어요.
1: That's just so warm to hear. 정말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두 분이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이신가요? 동익이 오빠, 동진이 오빠, 노전이요?
0: 동익 오빠는 물 같고 동익 오빠는 좀 숲 같다.
1: 숲, 물과 숲.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조동희님은 물과 숲, 그다음에 어떤?
0: 저는 식물?
1: 그
0: 안에 식물?
1: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Huge expectation, 정말. Having two legendary brothers, you know, living up to that name.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0: 너무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동진오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비교, 비유, 비난에 강해져.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뭐 오빠만 못하네 또는 오빠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말이 항상 있었고 잘하면 동생이니까 잘하지 못하면 동생인데 못하네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떤 기사가 있는데 진짜 작은 기내지에 몇 줄짜리였는데 제 앨범을 소개하면서 조동희는 너무 큰 나무들 아래서 시들지 않고 그 옆에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나무를 심었다가 너무 좋았어요.
1: That must have been a, 네. quite an inspiration for you as an artist. 왜냐하면 아티스트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나만의 어떤 모습으로
0: 네,
1: 내 그들의 모습으로 맞아요.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동희님은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 왜냐하면 네, 분이 계셨으니까 그걸 네, 바꿀 수는 없으니까 But you have done a admirable job for sure. 그렇다면은 또 이제 저희 청취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이 one of our cutie님, 저희 청취자님들을 cutie님들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다 귀여운 분들이라고 하셔서 one of our cutie님, wisdom님, 한강 작가님과의 인연도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 작가께서 이제 그 조동희 씨가 출판하신 에세이 추천사를 이렇게 써 주셨는데 how did you meet?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0: 작가님이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1: 앨범도 그러니까 내셨죠.
0: 그래서 푸른 곰팡이 공연 때 합전에서 시리즈 공연을 할 때 오셨어요. 지인이랑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보시고 그때 인사 처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또 놀러 오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음악 얘기도 나누고 이제 막 서로 좀 교류를 했고 선생님 참 너무 좋은 분이다. 저 진짜 많은 자극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자극 그런 걸 받았어. 저런 어떻게 저런 맑고 깊은 분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그 오랜만에 또 뵀는데 제가 편지를 드렸죠. 식물이랑 너무 좋은 나한테 영향을 줬다.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1: I see. Because we've introduced her music. before 한강님의 이제 곡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을 생각하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감성이 맞닿는 부분이 I see an overlap of emotions of you two 그렇군요. 계속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As I said, you know, Miss 조동희님 is Miss 조동희님 is doing a lot of things and one of the very interesting thing that she is really focused on these days is running a planetarium이라고 해야 되나요? Planetarium? 식물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and she's actually teaching her class at her planetarium too. 그죠? 그렇다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식물원 요즘 식물원 어떤 곳인가요?
0: 아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사 수업을 하는 작업실이 또 필요해서 저 보통 음악 작업은 집에서 하는데 수업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하는데 너무 식물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식물을 키울 만한 곳으로 테라스도 있고 이런 데로 옮기면서. 나는 저녁에만 쓰는데 낮에 이 식물들 어쩌지? 그러면 식물을 나가서 맨날 돌봐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식물을 팔아달라 우리한테 우리가 너의 그 큐레이션 된 그거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팝업처럼 뭐 팔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예 식물원이라고 지어야겠다. 제가 채소 우주잖아요 레이블이 우리 집안에 책상에 작은 식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식물을 또 전파하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에서 제가 음악한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식물이 주는 위안, 평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입의 도파민 그런 것들을 좀 전하고 싶기도 해서 저녁엔 수업하고 뭐 이렇습니다.
1: You 재밌어요. just have so many ideas and so many inspiration. 진짜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열정이 있으신데 I wanted to ask you because you're running a label called the 최소 우주. 저는 그 레이블 이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귀를 확 끄는 레이블 이름이군요. 최소 우주. 어떤 왜 최소 우주?
0: 최소 우주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작은 투명하고 작고 완전한 우주다. 완전함, 완벽함과는 다르잖아요. 완벽은 흠이 없는 상태고 완전은 온전히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온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흠을 찾게 되는데 그런 작은 우리들이 만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최소 우주라고 지었습니다.
1: 와, that is a naming done by a lyricist. 이제 작가가 하는 네이밍은 뭔가 이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와, 오늘 정말.
0: 이거 근데 어디서 네. 채소 우주라고 쓴 거 맞죠?
1: 채소. 채소. That 너무... could be your next endeavor. 식물원 옆에 네, 채소.
0: 채소 우주. 채소 가게를 열까?
1: 와, 진짜 너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네. 해서 음악 외의 얘기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Wish we have more time to talk about the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네.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This was also same album 그 꽃차례가 수록된 앨범 곡이죠.
0: 네, 그 곡을 네. 제가 혼자 부른 버전이 제 네. 앨범에 있고 네. 그 크랙넛의 한경록 씨하고 네. 듀엣으로
1: 캡틴 록
0: 했어, 캡틴 예. 록하고 우리 사랑 응원가 한번 만들까? 오. 그래서 제가 가사 써서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곡이 왔습니다. 오. 그래서 그 되게 일사천리로
1: Just like that.
0: 네, 이거야 하면서 사랑을 응원하자 우리 낭만을 응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낭만가라고 부르거든요.
1: Very 그러니까 딱 보면 겉에서 보면 그러니까 unlikely combination인데 굉장히 또 두 분이
0: 그리고 경록 씨한테 이렇게 불러라 했거든요. 네. 정말 잘 어울렸고 아하. 경록 씨 어머님께서 네. 조동희 씨한테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아. 우리 아들의 이런 면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보시면은 러블리한 어떤 소년이 노래하는 것처럼 네. 네.
1: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오늘, again, thank you so much 네. for being here. 아, 정말 such a fun time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진짜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도 건강하시고 네. 또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0: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And we'll say goodbye together.
0: 네, 큐티님들 또 뵙겠습니다.
1: 아, 큐티님들 불러주셨습니다. We leave you with 조동희 캡틴 록 연애시 러브 포엠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双周折。爸，我想你了。到临老才想到要反省父子关系，说真的，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